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탁바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이미 고수루도 수소 심지 유지 샘림라 니도 요리 다가 용고 가봐도 이겨슈 계신 덥대 배우 마시
1: 어
0: 슈교 덥지야 니 고대오
2: 어 샘림라 대 갈사도 아 디 갈사 어디 갈대기 지제사 샘림라
3: 로
2: 닝지 부동아
3: 닝지 미스도 어스도
4: 你 前的 cardiac
3: 这些的，你这不是都？听我啊，你这里过来是的，大把大注意，等到我涨价时选注意。好嘞，涨价选的这能入不成不成，样呢？什么有成？啊，这，朱丽红啦，看到你卡什么？点不晓得啊？这，朱丽啦，看到买起咋子？给我买吧，涨价选吧，得定价干给。
5: 老魏起来打起了是我的，小你的落地你的，对军去让个孙杨给咱们家啪啪撒的嘛的。
4: 老子，小妹啊，你新的心思，让给兄弟看到了，俺朱学士给同样行为的话。
5: 儿子，你这可把主持了，你看俺的子叫嘛接不欢喜的，俺可可多大长长下孙子接不着，接不住学士是落地这，有个钱给地不轮着。
4: 谢谢，俺是不是不是太大，养我都给。
5: 三个月里，你吃大多。
4: 儿子，王一鸣，他多嘛，他不卡吃，天堂他的，可真着急，到时再等个哩。
5: 让个卡巴给不给吃的？
4: 他爹提子里卡巴给不行呢，卡巴这个嘛是。
5: 卡巴
4: 是
5: 给的，
4: 也是新白的。
5: 嗯，来是。
4: 接
5: 单前的卡巴给个有几哩？
4: 哦。

0: 잡라. 담표 방이 있었지. 정확하게. 세계를 수시하는 소리. 야피고.
1: 막아다.
0: 야피.
2: 야. 더도 볼래요, 마르베야.
1: 레무소. 부터도 되무소.
2: 아, 지. 내준 길 하이기 말봐.
1: 계지 아르시아 믿고.
2: 샘자도.
1: 샘자 챵하도. 다녀 있는데 다녀 면은 치러 대대가 유.
2: 오늘이 년인가 싫어요기. 아, 아르덴스 마리. 치러 죽다. 어제베. 볼래서나 아게동.
1: 아.
2: 샘셔라.
1: 아.

0: 같이 되다. 왕복해. 세면 사업시에 배마도 보고 좋은 것 같아. 아.
1: 저 가르쳐 줘라.
0: 진짜 맞다. 제가 갑승에 믿을 수. 강다 학생이 개엄하지.

0: 哎，对，对，新古天，新古天是多啊？我那新古天是的，嘿嘿。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리 훌라게 마힘 부탁다.
1: 타우샤보.
2: 군의 예보 시작. 제리도 형제게 감기어로. 과이미. 라게 치레기 높종다. 종다 지금 매스. 이네들이 라기 제당당들 내 섬유에 대해서. 라게 경제 시에는 용도 왜?
3: 가인스나 가비.
2: 지가 라지 마시 안 미투.
3: 갸라타스나.
4: 我给你们打个，我先过去拿铁去。上了皮中鞋不下去，才见多。难道恐怖的恐怖被杀死？那谁打？部队考虑。你部队的，所以军用钱呢？没得钱的资源，要是那些，我们的鱼，给他偷些了，这得把你爸偷些了收益。
5: 是。
6: 你都不得对张不过太没劲，没有事的。张爹丧事大度，你爹那让了说穷气人多了，偏给给了不少钱不多。一年，让谢那样他再抬了，你连他白洗差钱不给，你若让你连他不用学，去死！给他偷些了，给他偷些了，我去，我去，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去想
5: 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
6: 死。
7: 哎，要不去查当送了。
6: 别查当死，今天强了。
8: 我的当死嘛，我的当死嘛。
9: 啊，怎么打？江青霞，
10: 让巴拉给彤彤还活过我妈的面了吧？
11: 对不打，我那对不打，我个心嘛是，来了挂住位，阿妈，鼓打。
8: 疼死我，哭了疼死我，疼死我。
11: 干啥业余啊？
8: 哭了疼死，哭了疼死。
11: 疼死。
10: 班长，要不洗不起打死。

0: tortor tori. Pus gambina, kizi gindigla city, kalila tortorda.
1: We
2: 지만의 미리 계지 년고도 하면 더 쓰스도.
3: 시스.
0: 얘네 총관아 좋아이기리 라니 로유시 이명은 이게 정권 입에 정도 있겠지.
2: 개엄아지 총관 중년이 키라니 권다화 대유 야면 희이 됐을 때 얘 구가용.
3: 영아 영아.
2: 가져서
0: 송가나 좋아요 말비
2: 좋아요 말지 머신에 따가 영양면 봐 랑치를 더 스테이
0: 아지 니한테 쓰면 이미 언니 그때 사줘 이면 시야요 말지 집차비나 장범으로 샵세 김치지
2: 말이 뭐 그래 집대 아 집 가지 전에 로 용 거죠 뭐 니한테 려고나 니주 말이라 그게 니세요 말다
3: 왜 자 세미디 아살 그건 다 걸어봐 제 말해
2: 지리야도 都是点给你的呀，当阿姑的，姑的阿姐叫子。
3: 啊，姑姐，叫子。
0: 啊，姑，姑，你。
2: 姑表啊。
0: 啊，冷啥姑，对。哈，故意的，嗯。
2: 这是啊，爹，这是，哎呀，大姐你来接，俺穿不赢，
4: 俺是老些啊，嗯，俺是老些啊，嘿嘿，俺是老些啊，嘿嘿，哎呀，啥来看了你们去？嗯，嗯，嗯，这个，嘿，俺家家几个人吧？哼，俺去哪了？我那哈里斯，可不听这些了。
0: 我俺爹慌了一呢，俺屋内跑过一次的。嗯，伊那去了，我都屋内两年没被。
4: 没过。伊那王不开个人工接这意思多，得苦个不要活着吧？人工接不伊呢，邻居要嘛事。
0: 可以呢。
4: 啊，人给辛苦嘛事，的。嗯。喂，得里内做的给，秘书起来把血啊，先送回。
0: 哦，你先说，给了。
4: 你那个了，年我跟这些啊，娘是没有事儿了，让我的钱嘛是。哦，嘿嘿嘿嘿，哎，那这小刘，谢我当时，我那也不当，对不对？哦，听了哪个也不当多，哪个也不多。一鸣，
5: 哦，康桑，
4: 我那也不当送啊，
5: 也是也是，
4: 别让他当死。呀。
5: 真这些不啊？
4: 从头吹说那，其实装起个。
5: 勇啊，
4: 别拉动，下不拉啥的，你也记得他很小。对，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勇啊，
1: 主任长啦，啥事不瞒我，你这样安那呗？怎么了？看那大爷可以呢？提前你这来我来忙大区间，总都免得你在这些闲事下。提前现在退出来，咱肯定了看那大哥有没？哈哈哈哈哈。他们第一呢，请不得这钱呢？看那啥性命多？
2: 行不？表子，
1: 一门，差不多说。我这，给这这座前边路线走的要穷下，咱那我了偏这退下。他这俺这老着的，退休呢，人样搞不要紧。
2: 真多得多，他年不切得意，第一家了俺做忙做日子，他他们家年上咋，第一天给伢牛补的。
5: 日，
2: 哦，我是什么啦？家整个了，看俺个巴士忙子那啊，伢老早顿做巴士嘛，咋咋，该休息个别。
1: 老对不起，搿对对，让忙死掉。
5: 阿姆啦，嗯，看俺个成了王一鸣个，肯定是东多。
1: 嗯，王一鸣。

0: 哎，嗯，总共干部队是多少人？阿来，先让起别你们爹打你的吧。嗯，没得人。要多。王一鸣说的，现在要当兵嘛，才免要多。嗯，碰到开始，你阿些是打给谁？还接不来一门。
1: 맞지? 주모 속이베.
0: 어어.
1: 댐비 신경이베.
0: 랑게 두 삼네 드그리. 근데 최소. 디리 왕부 카가 나를 쇼바 이게 봐 친장 가부 충도에.
1: 가부 충샤. 문에 가다 최체. 카이 숨통메도 와. 나 야스기. 헤.
0: 문에.
1: 어. 더더 왕부 카게 나를 칼라세제 대고 있으기. 녀 가서 나를 주모 속이 없이서 수로여비. 제자.
0: 그 주문 좀 깨셔야 되리. 俺 就,
1: 就去摸索个月，让个很多时间就。嗯，你也写不上嘛，长过长下一的，一马些呢，小气吃的是吧？的，哦，小气，
2: 给了，
1: 晓得。哦，感谢说。哦，你这里王不开，搞不穷下是了不？是吧？一年两个下一起没多，两个下下去学的。给了，
2: 俺妈学二十多。
1: 啊，王不开。
2: 王婆还搞不穷不是吧？让个先这个月的是吧？钱呢？给是长过些我的，准备些我的。啊，你的长过些我出，妈的呗，的嗯嗯。啊，哎，钱呢啊？给是长过些人的。
1: 哦，嘿嘿嘿。
2: 天天你们给哪个先这学校办的嘛？把些王婆还控制啥些？给谁主任回来买别的？你都随便，看这么久还是有啊？谁学习多？给哪个学习多？
1: 哟，来去去，看你们就是大些些。
0: 阿姨，让你们看出我来。爸啦，明年看哪双？
1: 啊，开车嘛双，小七个看你们就写个了。
0: 我忘了，俺爷去让家里考试的。
1: 哦，没错，考试没错。

0: 상무리 바르토사 저시들이 쇼이다 연락자
1: 선생님 하세나
0: 이게 도디 자차 주리 제도지 수시하세나 담도부 숨지니 실비치르다 팔로제 후다시슈라 계속 자진유나 수치신에게 기계시게도

0: 난츠망츠츠 티링은 내 기쁘도
1: 라는 가르시도
0: 아 기분이 요가쇼 나가마 김재 가르님의 신기배
1: 디시에 거야 여름에 불타부 주고
0: 나 갑시야 김재랑 그 신기배
1: 아
0: 야 미니 사산시 로마 후다 하랍시 부지 니 삼은 가르던 거임에 랑가도 더 자수임도 사산시 동부르시야
1: 랑시다 가제 시다
0: 你 留到到, 还没睡不起, 但起码呢, 你也在那出现蛮牛的, 等到狂家别骂起, 让他兄弟抢命死个兄弟,
1: 真想, 搞不得, 他都从哪里认识,
0: 从哪里, 从哪里问呢, 谢谢你们都, 谢谢你们,
1: 自己先啊,
0: 自己先啊, 从哪里问呢, 你都, 心中那最不能写的下,
1: 不好的第一呢,
0: 有道道能约包不脱包卡最有嘛谁啊嘿天天啊那个快快心情这个么的给嘿嘿答应呢这是连头相遇时间碰不得要死多俺让最严明的路不得听到的求用啊嗯碰不相遇时间里也好得多一年你妈的谈得这么大俺最不谈的也差多少些 제자지만에 비유된다 아저씨와 씨야 형아씨
1: 前世的人
0: 부모랑가 씨야와 씨교로와
1: 깨지디야 니야 마집제쌤는 여인다 훈이익턴다지만에 시도마시라
0: 형아 형아 지만에 생기면 형 이내니 칼로도 쥐일다 헤헤헤헤 아 나도 망쳐서 티링은 내 기쁘드
1: 왜 야 탕코였어 아지 채유 채유
2: 걔 너무 많아

0: 저 진대 제마데 근데 시티
1: 기가 세제 르르르 주제 토던 규리 자
0: 나니라 날지 로고 섬슈 다른 감자 세용사 알아 같이 기암죠 파시 제 저지 차주기
1: 나 로에 가려져 무슨 고용배나 타주와
0: 밥에 안 구고 봐 레라비 얼 섬도게
1: 상게 단도 고이 러비나 된대 지시
0: 네 아빠가 용시도 유 가족 구조 유미 셋츠 티가 말이 섭준 씨한테 했어 만능이다 계속 시켜
1: 간다 예전에 라모론의 약속이 계속 인지 로그에서나 네 까마요 지금 봐 제발 내려 마시 그거 던지 시켰다 계속
0: 예 계속
2: 아직 차브리
1: 어서 심부도 심부도 아자 아자 아자란다 저 이미 그때 중서 야 키라니기 저 어디 옥왕락에 맵 수비이너 마지막 앞에 날 셀러다스도 수세가 조제
2: 교교교 뭘 써슈
1: 아자 아 취취 예 취도 되면 아자 이니 카 제어 키마시 니가 뭐니가 니네 임베지 니 취디야 문에 삐라 취다
2: 카레 아지 취다
1: 아자 이니 년진나 처음은시 저디 조상 다파시
2: 오디나 워교
1: 아자라인 니 사지유다
2: 좋아만 좋아
1: 야야 진의 신무도
2: 망츠소아 랑갈 도마레
1: 신무도
2: 신무동아
3: 양세소아
2: 망츠소아 도스네 자주리
3: 이미르베
2: 응응
3: 예야 알레고다 당내린다 마다 랑가메 이미게 주르고 고마소 레시
1: 헤 제아자 많이데도
2: 자가르냐레 뭐지 지금 쳐보러봐
1: 네가 가려시
3: 디카사 신조기 신임슈디 개용기 미마 상매시그리 가와리시
2: 리지 린시 안저이 년도도
4: 왜 이미
0: 장유 증마사 나도 손소상 날카바 개염쇼 제다마 개비
4: 개징마리 녀라 그들 로요니 바스트야이
0: 알레 마트리 로니 또스네 주하나시 살아도스교 로요니
4: 알레 또스네 머스테 로용스기
0: 我这也不怕了咋我这得拿点你妈的你也小心了我的大姐苏话当说让个学的巴拉看那个月学的把先生可把一个不用读给就用去的你巴拉给小七了让苏话等个司机莫个莫得先生可以先把到哥哥先生莫得你也可对了朱莉拉给创作那名直租谢谢我苏话虚拟的司机等着你要这擦上去让给爸爸俺老用被搞的朱莉拉没了死了吧创作没了苏话虚拟
3: 用啊你把那些叫让老人都是不是去了拜拜喂卡斯多卡斯多王一鸣老人要跳大地主人红了了马学啊是不是能赢光给这组姐姐说学啊马云曾比萨何子你团钱送上一级没卡起这组钱你说学过了的巴拉看上给的新人过马的呗得新人不行马的杨子刚给也准撒哎不是
1: 一米老远人呢，你主人去了花钱。
2: 巴拉，看人家做个嘛的。
3: 他是你妹妹，什么什么？一米老远人，他到底其他的整嘛的？他个啥
2: 不？阿姆拉巴拉去死的。
3: 行了，先拉去呗。小心，俺小刀捡个猪笼没？多是呢，让个就说。
1: 行啊。
2: 嘿，
3: 叔叔
2: 不
3: 捡，就是买不起。旁边买个塑料，就是有不起。哼哼哼哼，继续。阿姐。
2: 王叔伯，这里啊，什么业务冲动啊？你的英国去，王一鸣人八十全部入不，俺是不给不预备嘛？菜，俺绝对俺操办，米仓妹，也不多是的。
3: 可以呢。
2: 你的吃过多哎？厦门人吃不顿吃啊，用过嘛着不？
3: 厦门人找嘛的是最多。
2: 人三路多的，王一鸣呢？南边托呢？厦门人来一个月的是吧？县呢？厦门人来一个等个的，同多厦门人来六千个月的。
3: 切咱俺就下不住，如果给米仓妹给俺表起去的，切咱就见面见过的，给了几个多的，你们拿不下菜了，咱们还等过要着啊？
2: 呀，还是我的啊！ 让开点车来嘛，对呗？
3: 你让了，王一鸣、尚美两个车不了，郭有银谁都归。
2: 让给，俺开三车先没穷的，你嘛先不得个，你得的，儿子，开的让给开嘛里面请嘛，是吧？
3: 对，你开嘛里不嘛的，你是那，全用给车西托呢，几个车过去我的谁？
2: 让给肯定是全用的，肯定是车过去人吧啊，儿子。让给杨，夏美兰江县当主，俺就吃不了钱就要买吧。
3: 你养的这是县买的，西北糖水可这是后面各地内走的大货的。西北那段，西北糖水吃过了吧？
2: 红肠油，让给俺表娘吃了都没有啊。听我用俺让给他妈用的，泡面煮进去，让给俺来碗水就中啊。拿了点钱，拿来也要钱钱，让给本不也用钱呢？唱么年看了年过四个多，老忙不定这亲戚，怕你没面修不得，让你床头住进去吃不得。看着，俺本不也用亲戚的，那偷不着多哎，让说不也咱那么了偏子有呗？
3: 听我那嘴嘛说的，
2: 忙不定这不对手多。
3: 你莫谈，本不念皮不切。哎嘿嘿嘿嘿，大刀，就让你再叫卖吧。
2: 卖再叫卖。
3: 我你他妈三岁，
2: 现在
3: 都比啊，都比啊三岁。啊，这个啥主任，你还听他闲语？可是，让给派进县狱局嘛？这王一鸣叫我洛阳念的下，儿子。
2: 儿子，我那哎。
3: 电给你呗。对的，唐大人念碰不到，害怕丢叉子嘞。不过我是没不算账，他妈先丢钱没多。你想把对俺做创作用的玉米村收集去算账啊？所以
2: 弟
3: 弟，弟弟，现在可真是是吧？大刀，让给两个地样要不钱的话，其他的值不值钱？你懂啊？当时这把戏，你老三原本是这个做钱的，工作多了亲戚，王一鸣了，所属的
5: 用啊。
3: 大且呢，你也看着瞧我嘞。哦，让两个前面呢，俺最近不是工作多了亲戚，所属啊着。用啊，俺两个前面，省九面上，上俺那里两个前面，现在要我凶，让给老说了，入学时的向美兰来联系个说啊。咱们你们都创作到了亲戚王一鸣了，多羞不是？哼，那大毛，现在俺注意了啊，等他洗他一杯，洗他钱嘛是吧？哦，现在
2: 有些，我自己可以的，可以的，得那股，得那
3: 股，得那股，就是现在俺注意的，
2: 对啊，对啊，
3: 对啊，有些。
2: 喂，现在你也看着瞧我的啊？
3: 对不对不是？下不就住个这个做钱的，创作到了亲戚王一鸣了，多羞不是？
2: 哼哼，人家没那么的，俺就下不就住个王一鸣了，多羞个住的。
3: 我这。让给密码过去了，引进当水泥了，同样也不吃我的。我的准备吃顿了，下面两的简单嘛也不吃我的。
2: 看多。
3: 让来几杯能买的，我创作主任算账，年冬去了有酒要嘛是，引进三木六口刀逃不过我的。哼，王爷，那主意的，王一鸣算着的。
2: 哼，三木六口刀逃不过的是啥钱？口刀塞的这是个咩？可就我们就开始做了。

0: 야 민김비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들 로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추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 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추

0: 저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어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도와대 나 저의 한국어디 진짜
1: 아야 자가 기사
2: 자들레 돌도 주게
1: 자가 디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부 야구치 체육이
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주스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最也不是零的，
2: 这样我是查查，东西也出口下了。
1: 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啥不的知道？去了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2: 韩立方的我也要多。
1: 韩立方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5: 公司康冷素，米主三百五。韩立方从康，
6: 林光下南皮，杰克布洛车开出韩立方从康。
7: 我啥不的，我呢，现在面那个鱼养个多啊，你就这养不起多，养过，养，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把说的证明拿走过，很巧的多啊。

0: 좀제 양 타랍 터봐. 잉 타구네 저스텔레 쇼구다. 기당 뒤소 니 왕이미비 능멜레 터제나 쇼이. 아 왕
1: 왕부카이.
0: 어 왕부카이지.
2: 시시시
0: 더더 콩기 군더지. 당나시 총주 총다지.
2: 지.
1: 지.
0: 어.
2: 왕이미비.
0: 성룡여멜레 비토라. 레키 뷰지.
3: 他这个真多的，你过来就把藏不得比，真多咱咋不懂？王一鸣，真多是你多么低级呢？谁穿不得？说是日子给蒙西点不打，日子出在脱不有东门不是？嘿嘿嘿嘿嘿嘿！啊，人家是做给来些偏这几的，装作日子给来点主面前我那些呢？你王一鸣了，一气千不语，再让俺俺做。 왕이미 규제를 넘부터라 좀제 나래 양토베 문두쇼시 나주 총대기 뽑지를 교부체니 나주 지지도 총대기 리제샤샤다 300배 용체도 리기 딜레체 휴도 총시
4: 야호!

0: ngajie ma dam kari na.
1: ཁམས་ང་ཡེ་མིང་ལ་ལི་མང་སུ་ཡུ་མ་རང་ཡེ་ཅུང་མོ་སུ་མོ་མ་རེ་གུང་ཁམས་ང་ཟོ་ཝང་ཡེ་མིང་གི་ཡིང་པེ་ཡིན་ཨོ་སི་ཁྲེན་དུ་ན་ལ་ཤོ་ཅེ་ཐང་དེ་ཅེ་བུ་དེ་ཅེ་ཐོབ་དེ་ལེ་ཐ་མ་ཅེ་ཐང་དེ་གུ་ཅེ་ད་ཚུགས་བུན་ཅེ་ལ་ཉེ་བུ་ཆུང་ཤ་ལ་སེ་ཏོང་ཆེན་པོ་ན་གི་ཐུ་རིམ་ཅེ་མེ་ཅེན་དུ་ན་ལ་ཅུང་ཅེ་ཐེ
0: 야, 게임 쇼야 가도.
1: 저렇게 셰야 붙은기. 제대 녀다다다 찍으면서 딱다 대야 있음기.
0: 제.
2: 다세지 마대나. 과신 그래야. 부디나. 조른 샤랑아 주총주 리제 근지부지. 직선의 럭토지 是吧?
0: 녀대나 이미게 셰브들 좀 제도. 네 뽑아 챘마 챘다. 킹규 챘마 챘다. 저거 여마지. 타른 자기 조삼나. 이지 토스지 나고지. 이미 소설을 니다. 텁시 가려.
1: 나 오늘 균스메. 뒤에 가르소스 챘기.
0: 샤메라. 라는 미차가든지 원조 챘야 유베.
3: 조진라. 클라스이다. 나 규제 레르 챘제로 먹고 주워지. 마세 규제 속변나. 저와 여유. 땡땡 여리. 이네.
1: 你要打死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人马人其实我这群马里
0: 인기마르바 라년진데 요기 디송가 삼시죠 라데 부지 가르고 하신데
1: 쳔바카키 그지 하셨을 때 돈요히
3: 봄치버도 와
0: 버셔셔 마지 매는 매버지 뭐도 된지 쇼르바 是吧
2: 라라 미메베 촘초
4: 러연베
0: 어지
4: 아 가지유
2: 자 근데 수연 봐.
4: 쇼쇼에 나 고치죠. 십치시해죠. 이제 체야지. 랑하지야.
2: 쇼쇼.
4: 스미 줌 제제 나 가서 할 때야 지미.
2: 가리산에 넘겨서 유아. 네. 네 고치음도.
4: 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공판리스 이거 하셔 심이도 왜. 아.
2: 이
4: 저거 쓰고도 아 천지배. 다들 안 깨자유다. 아 역시 없으시게.
2: 맞아. 예니. 예니. 然后三不的这马戏 我能不能明天这面吧
4: 你妈也听这三不明度 怕有的 怎么都不懂 他的人听这这生不得 你也让谢我陈志飞 我让龙明度三不天下先知的 你也让不下清楚 喂 陈志飞
0: 他去对两个三不听着都没有不着好记长谷县的重庆来了千万给十分钟之内有的现在你现在提给别个老子凑合适念俺做两个你做什么可对老用意啊嘞嗯是是是比地铁去当车不是刚刚有呢这座车要是是吧让刚刚卡了有呢重庆呢电电老不起的王不开让给马新把这重庆来了当五百空要买的
2: 我倒是记得点头着一着是吧
1: 正则我那会要么是你也那会有耳的<笑>

0: 당시 갈래 십시카지 마. 다고 생각 돌로 주기 대비. 어제 장강아 세제 로브시로스도 같이 오래.
1: 지자.
0: 아.
1: 라케. 무이도 스텝시 따로 챈 찍르베.
0: 같이 써.
1: 정다 진짜치. 깨드나 식도 둘러 옆에. 또 손 담고 줘 봐.
0: 장바베 잼 주게. 이미 나려고 내 탑심도 와. 장아자 이니게 아무 제금도 고수제 되면
2: 이민 다라 쇼가 내 친수 되다 부디 인가라니로 된다라 상 있기 말 봐
0: 가르상 봐 전주 회사를 세상 같이 말 봐
2: 라이네 통마 부딘도 나 쇼디 물마제 내 다그지 단데 좀 바체네 더더 가고 수제
0: 你 不过看过可能睡吧，俺昨天红了矿石大学，凭借盯这么多，他都陪咱呢，去了那三下，可总呢，一大学不是？
2: 真皮是啥子下？我有忙过听这啥子，谁对你去呀？有嘛的？

0: 저도 텐제디가 쓰고 있네.
1: 시작해 시에다지 물고 열어봐.
2: 봐봐, 시에다님부터 말롱가 심해 잡동치가 심기.
1: 가시 차대 니마이는 좀줄라 돌러니다 시구리. 그래서 돌러니에 레어시구비.
2: 알레, 바브랑 시에다 시나 니들레군 루시 텐소라 시에다 인상만 힐루스데 말해.
1: 가서 오래. 잠을 쉬에 먹어. 라후스다 시구리야. 미스 규제해 버다.
2: 마동주 쉬에 먹어. 직전에 나 혼자 경찰 조이주.
1: 뒤져 뒤져. 마음으로 다 쉬에 먹어. 다녀소. 좀수 시에다가 조처 모용아. 깡부쩍.
2: 용아, 봐봐. 你来看了研究 写蛋糕起没用, 所送主要催的, 爸爸让你说不起口的,
1: 让你不是吧, 你也叫表起的起,
2: 是是,
1: 你那让从头来不及了, 给些活索, 让不, 主人红给, 特别蛋糕死, 让那么死啊, 让不, 没肯这些的啊, 军团起来要是, 特别蛋糕死了别去过, 点点当大有吗是, 哼, 我那天咋是, 보자네 레톤 캡사 마시비야. 나한국 돈슈스 가세래.
2: 지 캡사 유 마세나. 구부리.
1: 아 이야다 디제제데 시에다 니부드 제시 유 마다. 나가 시스고야. 겸게 하도. 전다 이부 시유다.
2: 봐봐.
1: 아. 그치.
3: 지. 왕카이. 부고로 없어. 디제 좀 여 열베.
1: 네. 대응하다 그이. 전다 열 대응하다 그이다. 겸게 하도. 겸 레어시슈.
3: 왜? 디미 니에 류토르 유어고슈. 상상공차에. 나오메조. 상상공차에는 디미 요르베. 카리. 상황자 제샤세. 두니다. 제시리. 디메 디이나.
1: 두리 두리. 아, 응우유 단다디 정부리베야.
3: 더더 TPU도 왜?
1: 니에 표디 전시성장 TPU도 왜? 응우유디 정선에 대니에시베야.
3: 아, 말이. 예, 류다다오了, 얍조치로스러비.
1: 야, 류다다오시베, 现在怎么了不起?
3: 니 얍조치네, 얍니더이베야.
1: 어, 쉐다, 차진 갈대죠.
3: 차진 추주시도, 차진디 치부제마다. 류다다오게, 향유다, 이미 가로지주로시. 헤, 디다다 중부르바, 다다쿠니 가로지구에 가지. 라게, 니게 토네, 마토베 쿠첸 드르바.
1: 가르베.
3: 어.
1: 헤. 다다리마소. 덴덴의 료시. 예 사무시다. 타가르가 단지. 찬스게 주지 요시.
3: 타가르가 가르다 그래. 지랑스 나기. 자긴식 되다. 뽑아 채워 마지.
1: 아지. 네 뽑아 가셔서. 네 뷰 매치 튼신 손 자니.
3: 랑게 뷰 매치 튼지디. 넘지 마도. 랑게 뒤쳐 다 봐.
1: 아지.
3: 이 소이. 네 랑을 쉐비. 상황자디
1: 아지 주니다 계시
3: 김에 뒤 있나 주인다
1: 어 주린 과주님 봐
3: 라게 신샤 앙자 제가 주인 왜 다 가봐 먼저다
1: 다양한 류다도스니들 시야

0: 수시다. 콘 겐비라리.
1: 어. 겐비라. 컴사.
0: 겐비라. 나저 총기기 류안 캐콘테기 칠레 캐젠시리. 랑게 롭종하고 채웠다.
1: 아. 네. 후다 제니. 겐비라라. 롭종시기.
0: 겐비라. 나 돈도 롭젠유. 니엘 주인다. 이민 키랑 리케 주인. 차례 가르유네 세바나로나. 용아. 장례식아 휴. 장톰대 하르도. 또왜 마셔?
1: 아. 레스.
2: 나저 담도 찾아자리. 섬유레 뎁치라. 뒤대 치그리 삼삼어추.
1: 둘이 장원이 맞다. 미치 짱마치니. 뒤치도 슨도세네 용마리. 니시다게 톰히나. 예, 혼이시겠습니다.
2: 아, 마리 마리.
1: 됐다.
2: 어. 예. 씨부조. 총춘이 창면 나를 장몸치 워스 워리 나는 시신이 중미도 이내 제부조 랑게 나 규미치 시리 년문에 퇴몽게 체녀치도 이 계시 다리 주리 혼라게 나 뜻 제비는 내 심디 뼈뜻 총차스리
1: 네 처섭서 속이 자케가 이시셔봐 야시 자케가 대다티 시에자 나 치매지기 혼하시 나 싱구시라 대죠.
2: 응응.
1: 예체나 둘이 혼하게 대대서도 속시.
2: 도다 지부주 탄다 총주 우리 남고 숨여리 랑게 갑교 제비나 예심 동문에 차딩디르 차봐.
3: 지. 걔라 잘든 듯 제어 마시 나 잘름에
4: 가리 좋아미스.
3: 네 보는 진짜 말해.
4: 기타 쳐. 랑궁이 엄마 잘 믿지 마지. 나보다 잘 하도 와. 들레 렉시.
3: 네 보는 진짜 알아서 삼주고니. 가리면 그래.
4: 다 걸어 봐. 야, 렉시.
3: 제발 쳐서.
4: 잼 쳐야 가도. 부구 쳐도 봐.
3: 어, 그래다. 부구 쳐도리.
4: 왜?
3: 야.
4: 移民了，今天不去接的，马上去说。他那也害怕紧张呢。喂，杨明呢？杨家害怕接不接？知道。
3: 他的紧张呢，他都接不能养阿勇。
4: 你确认差不多？杨明呢？我这个我知道。他那的住所呢？我这个的也让这说。
3: 快去去就得了，马上。
4: 确认，
3: 啊，有。

0: 你读几？前的下美兰翠玉着吧。阿列古达，嗯，点学记下美兰岁岁有着吧。现代的岁岁有呗呢。
1: 对的，这个呀，对。
0: 然而，朱学士着呗。嗯。应该嘛的，顶着早晚的应该嘛的，看意思呢，陈应该啊，朱学士了三六六不是给应思的。
1: 我那米塞给，你最近这突然缺我嘛是呗？
0: 用嘛的，我猜下主意。
1: 对是，中这了真叫缺我的，让连接被农民送走，说是抢菜了，都拿缺我的，让哪扛下钱币呢？吃米路米吃嘛是呗？
0: 一年中这的俺会要的嘛是啊？
1: 特别看着要的，
0: 陈英。
2: 肯定别亏着，岁岁不会取多钱图买着，俺取多行没？然爷，你可是不懂，下美兰了点小用你药是呗？下美兰给你输开钱药着，输让俺们着。啊，这样嘛，过不去对，俺这不当三了米多，钱上点小的有皮。
0: 你也点那让这不当三这米多，过活当就给俺。
2: 阿姐，阿妈，啥个生意？
0: 大钱的莫让你这么消不的。我，阿姐没吃啥子吃不啥不是，啥子有的？我谈的，啥子给不给？我破什么的，对不对？你阿妈让长不消，哪里给不吃一点干了？先用那个钱，留不中了，没本事吃没得给。等爷爷那个钱装啥的，我还是拿自己去。这三年，长不长下去？这里下来去，就这个强在的，其他是来吃的。
3: 对，但因那让俺小不姐姐，俺们先别给家来人个米多，没让俺爸是有钱，俺进去做肯定是来不着。
2: 阿姐，阿妈，让咱们大爷忙着没着，阿妈让他的两个月大，下不着他的地，天天吃吃，没几天吃吃，阿妈让咱这两个的也不钱大是吧？
3: 你让小朱学士要我见女儿，对我俺如果给团大的，俺记不住么久呢，咱这下个两个的，你也邀请没？
4: 阿妈，啥的？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1: 아래 젠두 사송해
2: 가리 젠두 탄다 총즈 나 총즈 사조인 나 경시에 다한 구리
3: 아스티게 창마 니야 참로리
1: 야 디시에 제 가르쳐가
2: 니야 라라 카바게 비야디 나 랑 체가 요로 내 세야 이다
3: 계속 랑아 징기도다 너 연재 나 땅아 요 땅리
2: 디스 다시 인다 나 샤르쟁 나 중이
1: 어지 예예예 뭐 에지 김에 뒤는 얘 라라 따가 인구면 소도 우리 토선 대처거리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매니 취퇴시 겨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콩키 콩부친주티니 동면가신이라 슈미순슈야인 콩메요 콩부탕부티 샵주요콩덥레 랑체원당 热度吃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에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치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탕 뒤에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바 여성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쇼 치웨 콩부제 뒤에 신기베 천나 시용이 초고초 콩부부드탕 청야계베거 강바 처용에 대결 치도 티브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괴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처 튀친 쪽용어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기업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여튀기야 니메 차와

0: 러시아 스바다 군 현지 가보식 미드는 차로고
1: 또야 맞다 타카가 천바이래다
0: 머시 또 가보카야 미주 영지 퓨제 하장키 야부유시 파수의 영지 야자군부 꾀겠나 하장키 참부유 노상기 좀 왔다라 다웨 영지 핑이바 또부유 마주 예배 로산야 콘텝치메 꾀겠지 유시 로산야 영지 토토 야자군부 수업다 치지치 영지 제자라 꾀야 제자식 야군이시 파수의 영지 꾀기 공덕 탐보니 마도로 틱 겹주듯이 로상키 틱 시브 겹니 야자 군부 수업다 된이 테네 돕추이키 수르노니 돕기 틱 개바 시수 톱 개바 타 수업주 양양 개브니 톱 개기유 추주 추송 외치 파수의 영지 야자 고부식 시니 지 수업다 회기 잠마 꿀시 차고 야구시 원디 슈바 로산 내림 테라 냠노 테자노 추주 카시 따주 제게 사마시 춤
2: 왜 그라
3: 아
2: 디샤 소젠나라 영디 야자 군부 소야디 지금 등에 쇠사비 이내 시급 자야 된소 내 야부치 용금인도
3: 디도 비용디 추주 제도 그래
2: 레스
3: 첨부도 비요 말이
2: 로로
3: 첨부도 비나 도즈네 자투 말다
2: 레스 레스
3: 대뇨 저여리 상클리스
2: 레스 그라
3: 내 저거 로용고 드네 서로 제 온가
2: 로로
0: 跟全家去做点活，罗三跟囡叔穷得清闲。啥肉不疼炖，罗三木头过家务粗。你先点起，没事怕水养只鸭子滚滚起速，吃餐不吃鱼的。说的也不是炖牛肉。他同样连人忙不聚会。提人，他人拉萨的右边，吃了全街西南顶尖土老鱼，红柴土应真所长的用水。跟吃了全街去贴街边，鸭子滚鱼说的，贴完贴都送。全部路上跟来去所住集团的店面，偏到吃不出是。他的外宿人住吃不住，空气怕水养殖贵集团体外散布了细菌。问题，这里缺电呀，不把抗菌器拉不当地的距离，顶尖级怕水养殖果在固定场点罢了，运真土把缺电。하라 기록 니비 사고르직 잠 꾀개바 귀 파수의 영지 야자 군부티 신이 소토라 총 미망부의 냠슈키 잠주라 따신 조나니 모동래 정슈수 무지휴 관주의 응원의 신은 영지를 꾀 팅만 개비 마도 장부 차바 테니 론디에 첸자라 뒤바토 자시 티웨 터주 토기 피에타 빵립 토기 꾀지제타 자와라 정중 캄타 랑시 순도 제니 미츠 초인 꾀고 공시 유시 긍지 시농 지념 뒤에 지오라 다와타 참도 지롱 최도 괜찮다 심세야 제도点别错啊他卡车的没那位不是一起过些天转得如没路东站没路人 现今没交别年不如年你在给撒过贴着点别天贵人那些才有事这边去把他对过了托马姐一那样子也能拼命给去把他没有一那样容苍马里中点你们给自己一直念他作为中南文艺今天你都能做别了了中点监会提推广阿别培育人员中人别文明人的学校的名声能最为他路龙阿中阿别的列别绝吧穷对你怕没给看你中点天天监会所在讲不他中点监会所在给人员中人别文明人的学校的军子不是一面问你况给随便中点监会你随军起所在打了随月别中点监会给开局切续存几月平时给随军推荐吃点心监会给阿都忙为绝吧来这哈张给切不月提人给阿都推荐他接不明绝别不这些人民从日子错别年纪落着差不多能修给一把他八百随便中点监会查监修习权利他得给差不多能兄弟请不起随军给全建阿苏七八他没找我了所不如采取节规矩约束后期七月为中点监会所够参数我的年把的图年年配送错不过没路送出他中点监会随便绝把了采取没过把了老辈托节年监会所借给人家他所期中催把图给讲得住找不出是不托在面系统引起杀毒路错对七八他那么是长安的切入位那不透过你中点监会所为传送给军事组提示那不你不明白的点车别告诉其中点给切靠不去车别告诉人家他也不加车心里提醒军事切入位票价也不是所图文章区别停留于出现抗议配置东个明白的点没了找不上没讲没这么的没这么军人前边参见陪着东部有事老为我读这边马拉爹为拉个尼布那不拆散几个月铁格数可贵你空给老图厕所捏不切细日节托图全部车子不着也不会有事随军去中的监管系所玩了推荐过了把他该来全部有把他杀过了几个人过了有事皮差不多了几十倍切图绝别推荐腾进去了三天数别吃什么通信参人没落能没错比如差不多切图人一级读书结束表现学就在爱结束能没错日外就为中点监管题新年参不参不是
4: 好这是啊我在读三年读三年读三年三年对了他是一代三年
0: 托不切为区别定了与本期项目全部的这些的旅途呢看别破坏了明色的月别怎样是问一度那么那么他你们啥不是下了

0: 哦,他的。兩菜是熟的。長菜的一般是像那培菜那弄的地油炸了,菜是長菜。菜是長菜。牛肉涼拌是吧?對對。你那很多小雞子的地方,生牛肉醬。哦,很多。咱不有肉,培三八是吧?那個地方的,咱別幹了,小雞子這間的。哦,這些呢,有個這個公的,可是這個就,這個是西湖宿前吧?日日,莫長菜是那地方了。兩萬多是吧?
1: 那塞達前的給來給來提的,嗯,我那是來先拿書吧,推薦拿書給你啦。小炸,炸土豆。小炸。炸土豆。托棍味嗎?炒麵。托棍味嗎?
2: 炒麵。香芥咖喱飯。香芥咖喱飯。香末肉包子。香末肉包子。香末弄炸油炸包子。香末弄炸油炸包子。
1: 파담 차샤 궁바오 지딩
2: 파담 차샤 궁바오 지딩
1: 파담 샹웨 궁바오 로딩
2: 파담 샹웨 궁바오 로딩
1: 차샤 추즈 쇠주 로편
2: 차샤 추즈 쇠주 로편
1: 루시집자 양조 파이구
2: 루시집자 양조 파이구
1: 짝디르 차샤 铁板 뉴로
2: 짝디르 차샤 铁板 뉴로
1: 차샤 창체 뉴로 량반
2: 차샤 창체 뉴로 량반
1: 차샤 럽골 로버튼 뉴로
2: 차샤 럽골 로버튼 뉴로
1: 먹조 향외 무알 炒肉
2: 먹조 향외 무알 炒肉
1: 차샤 감코 간고 뉴로
2: 차샤 감코 간고 뉴로
0: 스마링게 뒤쪽에 배팅 딜레센 시참 다가셔이 나나즈 지멜레센 양갸제요

링시 대샤라 뭐지 지금 요바 니 하고게 니면 되겠나 니 랑게 잼 삼담비 배차샤나 장게 랑샬 협자 야고 수고도가 말에 약 수고도가 장게 임게 가부도라 나와이 기부도 텐조 계신 뭐 뭐지 바 차샤네 조디 장게 가주 차다 세브 신기 Ransimba Sangoda, Ranka Pinyas do Machitan Liga, Tinzo Kabuchi Mindula Ranka Kizella, Kabuchi Shinga Mindu, Ine Yer Ranka Zen Hakuki Dimase, Mimangu Ransimgu Chigua, Bena Tang Chengda, Tando Nache, Rank Bala Dua Dara Mugim Machena, Yong Tugue

다시 들어간 뒤에 동. 락다 네 참 대비. 마라치고 사베마세. 나는 닝지기. 생마사. 오늘 저녁에 가서 내랑 섬 씨고 야리. 장게 예체도 뒤주마고 쳐라다고 계속. 당대기 스튜디오에는 치탑 예신기. 이내 마시는 요야민도. 링시. 창구시에는 말하니 박저와디 예만 응시 창부시에 대하 육만 삼시기 간단히 주갈라네 마 뒤남야랑 조진리리 전다 가리유네 마 채가 용자시 니에체노 중대에 삼슈를 샷성비 이내랑 고야 디마리 계시랑 소화해 나러 마매네 균 개미도 성부도나 라갱아 나와 개당 마리 수수도 없다치

0: 인기마시 고가 야우튼 레지 공가 욕셔서 여베 링시가 승 가서 겹네 주도만 남치 랑게 리그림제 마셔 재무서지 유네 공가 뭐 거치고 하지 정신 차다 쉽지
1: 공가 만나나 말해 지기
0: 랑은 의태즈 강분유 마셔베
1: 말 딱 버스 미 올 때지 된두면도 다른 예쁘시 유자 주제 여유 치탁 주의
0: Nye rang xiao, ta mi ngol tang ma shi. Tan ta rang kep ta ngamin tukwe a. Zho, ku yang yang jie, chao wei polo shi kye ga zho.
1: La kip tukwe.
0: Rang che tu nye gyu rung bu chang bi, rang ke che na, zho. Di yung gu shi be. Garo ga yu be du ngay ma sang go ne. An che ga chin kre chou zhe. 我现在马上安起来，说你找门都。

0: 채소.
1: 금주디나 갈로 유메 랑게 신도 유베.
0: 라다마베.
1: 디나 로딘예 메즈 차셰시 숨다 케메. 아 롱아 네 체조를 가부유. 디나 로딘즈 네 랑주다 테메 춘거지. 탄데 자라 딘즈 케니르 교그레 삼삼어치오.
0: 장교비기도게. 케지랑 교비기도나. 제가 지는 제슨 거지.
1: 예시무소. 지. 나 기억 맞아 욕셔. 카체인 슬럽 사.

0: 참 고산 깊다 쉽지. 뭐라 쉽 가고 든지. 얘 야마 쟤는 매지 제 자동 거지 제 레지.
1: 알레. 링시 당장 개 라라. 뭐라면은 랑 자동 거지
2: 제 레지. 랑 개치다. 로빈 로초디 뭐라는 미기 지치 주셔 뉴여베. 얘 뭐라는 기지 셰이다. 랑 개 뭐라는 계속 나다 참년이 너 사만남다 장아 쇼티다. 얘 삼시 채우스기로. 럽다.
0: 미란 삼시 제모스 때도 겨겨여스 채우리.
2: 겨겨여스스 나 키르스베. 저거스 때다가 저거여여 채우베.
0: 딜라라 가져오래. 미란 모스 때도 냠 총 채는 거지. 오늘 얘랑 차 채우라.
2: 차 채다 스스도 랑게 치다. 뻐기기 타그랍 채는 거다스 녀석 두게 아.
0: 랑게 셰도 갈래시 거기. 딜라서서 내 차 친다.
2: 다들 넘어서 랑 통기 침보다 나 통기 친지 보고 나와리. 보고 나와리 지승아.
0: 얘 튕겨스 이메.
3: 된다 타가 쓰기 요리
0: 가려봐
3: 배
0: 내 아우제 게는 라시 걸치 왜

0: Tirin, tangcheng, daba lesen e.
1: Lema song.
2: Lema song.
0: Chen kawara leje gizhi ke chingmung dong a.
1: Gizhi e, chingmung dong.
0: Aje di, dingji sejang chung.
2: Aja tangcheng cae yu be.
0: Nga moran cae jie khar jok re. Nye che ne, moran nga zi le dung khan gi chim zubi lo chi yu suan za, zamji sa wa togu dog se yu rubu. Kegi bu yu mev chi nye yu rubi. Tante rang gyung jie cha chugi. O...
2: 听着切的我特别不充满的还同我们俄罗斯把自己给你哎看不上跟着学校唐城不如读给了唐城哎嗯过于随机先说让个心不中哎来阿姨俺我那种你都有没多切
3: 其实让俺们亲不赢了你也让俺休息他们自己领来个小酒瓶谢谢的让俺俺去过去呗我说是这吧西装起的贵啊让他在其他地老松不过可严重没有打击不及这次哪能光大是那么大着不马是真的马拉是你的你们别说了求是检查的这事的可是检查是别人吃马是别人来是哪个有错要是
2: 다샤랑 사지대야
1: 가채도 사지대 가채도
2: 나랑 신이 듬도 라호치니 구동치나 강균이 줘봐 얘랑 쉬어 티두가 알았었나 랑게 인지 까톱치라 치다 토마토 인지 파둘라 나야 로친주들네 미세베 니미 켄드미도 와
1: 그때도 잠만 좀 마치라
2: 나 해친드미도 이네 나 롱거 당부유 롱지 라차나 심쿠르 림토민도
1: Chani yunga, nye rar tepsi shlub. Simlimdak tepsi ji. Nangda yo marta.
2: Tepsi khar zhe.
1: Rang o, lung lang zi me bai bai gublo. Rang ge, u ya jib. Chang ge ju ne, ju, gu, ge. Chang nga bdo gyor da, lung tsang ma ji ri.
2: Ale, tu gyu rang lung lang du, ting zhe chi gube a.
1: Hazi, da chun me ma shu da, zhuad, zhuad, zhuad.
4: Jinda ma la, ngune yin, chua si kebshir hatuwa, nga ngune hangsas. Sida, yasi, ta liya sunga.
1: Jinda ma la, gila kungapsa. Tirin shi ne, katin siri ne zangwa, ngune gomburi. Rang de gongda shuwa yomburiba, kari, rang gogurdi midigui. Qoq urtishe, nye nwa shas gongda shuida.
2: Nye nwa shas...
1: Yaw chung shia, ya, dada. Lao qi ji, nung zhi yao san qi du na, yao shi da ji. Qian zhi ran shui da, rang ge nung zhi har xiao du.
5: Nung zhi wan liang shui di, lao san qi ma sung si le.
2: Nye nung zhi di...
1: Nye ran shui da. Yishib ya wuqie, samlu ya wuqie dongla.
2: Ngaro ngone judo ca chata chusha. Kiran kari chundu yune chune takshi. Kanda mii riksa yadi top chun judin chesi. Kolo shinda yag mii mii nalo, chi chen nganzo choma suro shtungu yudu. Tirin kiran ge jagdi nangi chaka se na, sanyi kunzu mii lagu chache sato yudu. Kanda mii kanche sonza, Kirang gyo maa kien chigo zhi.
1: Rang! Nam yud khabi gore, chang tse kien mi du. Kala di, se zhe kharcho re, gyak se chas.
4: Jida maa la, maa shu da, gulung maa nada, gulung maa nada chi. Poma di, cento zhengzhum daya maang cha zhe, bet chue xa, tu gyun di zhe kyun yo maa da. 당저 니에랑 씨요. 당대 내체 개치고는 세 좀요. 세 먹어.
6: 치다르 체디 개자 치지기 페미 가보 용와 소고쌈. 당보 코들라 미거시 쇼퍼 제보 여바탕 거시 공무 이동와 시기여. 원경의 신세단나 나공다 닝공 칸자시르 예롱 미창마 제보여. 인기 마리 쇼페 짜싱 동네 차베 칸 텐도 미갸게 칸디그리 제보에 용식 마리 니바 장게 니바도 한상베 넘규다 접충나 디갈 텐도 심제 도즈 체우리 벨라 장니자 가르치기 위해 감로치 라친도가 모란이자 갸제세 갸제 돈치기 갸구마차나 가민제리 띵 모란게 신규이 기르바
0: 먹을리
6: 깨제 마셔다
0: 아
6: 장기 계제 님다치 체내 계제 알로지 직짐 제도금인도
0: 저 가르시에유 뇨라 먹겠다
6: 니에체나 라에 항상 유기리 나 감보제 대니에다 참보 켜니 유기 말이
0: 랑윤씨 전개 나 롱치아 치도 청샤 육샤제 용업지 단도 뭐 랑강에 체샤 니 롱치오제 말이
6: 키니 갸리쇼 말베
0: 뭐라는 게 맞다 온유시에 처음 말이 단도랑 뭐니 뭐라는 게 앞서 제가 조국이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털와 신비의 캐수야바 지조기초의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 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군탕 리군기레드마 인치 닌다니바두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지구 강배 남기 쿠유라 니달 기군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겨구 장외 국송라 쇼겹구 장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데이트.
1: 아지. 디. 디게 톰들레 톰들레 자체기 중국에 나기 맞베.
0: 제. 콘절류부 콘제대야데. 정외도 소소 숨겹치기 요리.
1: 방다디게 빠르먹이나 나 알아홀띠에마소. 총부 독자 딘제도 격철 댄조 댄조 밀디워다 덕슴낭러 샤뉴아 다리 당청링 인내사로 집에 마세 년도 바 년사문신 속자 디기를 라터마시 되다 니에치를 방다 신다 차가 친구 라다 하고 돼아
0: 섭섭치라
1: 쉬

0: 지다 허라 레스 나나니 무디인다 디링앙어네 기비시다치 키랑기 업주디니 년롭체 망스 년구도와 年不赢呢，看了年不切的来。
1: 是是是。

0: 그래도 세디 신부 요약 좀 제 하래스나 세디 소탄을 잘해블리 세디 민 가스기메 장게 신기베 차하샤리 선유기리 디 펑시다 야 장 크리베 그래 아 난 왔지메베 나 지메 니메 클라스 좀 좀 쉬었어야지 네, 진짜 허락이 올 때 이마도 낙스레 비요리
1: 시
0: 야, 렛도요 스 마시 다미리 이네, 알았어한테요는 스흐리 대조, 가리메 시리웨 최소 리리리, 최소리 네, 다 최소리스유 알았어브레 알았어브레 Kodan noo amardan? Kodan noo yo maashii? Kyor chwe sonle duwa?
2: Rang di?
0: Yang yak shwe da. Ratak bari shi, gechoo longchoo tingzhe che, sechoo kewa yinsen budgui. Di seri chola dambar rang shi, nye rang shiw, unne kewa yinu. Jato kaabshi se ne, shimta chuuri la, sechoo bambay cha, shimbu shi ratu usigri. Rang kakhe shing mudugu, rangchoo kamna chega chung saya di, chonek che duri. Rangka sokcha duksui tangya di, sosui te chabe, doyongan guwaya che duri bu. Azu mi ri se gole khan le je lo chi kya cha le zhu wo ma ji ren chu kha mo ne xie ne ma sha da ke yo ma ji de du dang mi so cha sa ga ji ji din to mi ta she ki re so ju zan dang mi so cha meng gu shi dong zhu wo ji nie xian dong guo yin ki re xia de yin ki le la lu da ke me zan mi so shi du gui zhou de
2: ye ren di ye qin qin di qin di ye nga
0: 진다호라 디키랑게 제시시키온다
3: 진다마라 공부마초 니엘레미 떠와숨부디게 양타부인
0: 예 진다호라 알레슈시 키랑디
3: 니에체나 나난주 냠레디 다가참샤나도 키랑 로춘 주된 저 가부만아야 하리메 신규베 키랑이나 고디다 취샤 고디다 취도와
0: 비
4: 진달라
0: 가세도
4: 저가나 미즈샤
5: 모르다 모르네 모르다 모르다 저
6: 무란데시
0: 암다 마시시 나와 싱그베
6: 싱그메
0: 쟤는 콜어 딱지 제가 연부르버 저지 거기 있어 꼬베인바
6: 사르꼬베
0: 저거 니에 계속 체크하고 세면요 긴이게 나 체크하고 마세요 뭐 같이 가도 카송다 빠르소기슈
6: 아래 장게 빠르스게 요버지 빠르크 와요 메니 하고 요 빠르 모란 요리 니 링가 친구
0: 아 예 나도 데이메베 끼고
6: 行 마리 니 송급 자고
7: Yeah.
6: 진구 말이 네 러브인바.
1: 멋진 화유구래. 자녀 다 디르세드. 더더 대대는 교다 배라죠 뭐. 먹으래. 먹으래. 아지.
7: 왜? 란탕기 오늘 냠도 없이 집도 포교 라샤.
0: 되게 포교가 썼습니다고. 미디체 딱사나 휴제 도담배 저디 냥주지
7: 가르쳐서
0: 난담도 딩기 쪽스 답디 도스 쇼치다샤
7: 녀지디오 나스탕도에

0: 쥐, 가르쳐송. 가르쳐송, 링신낭 닮은 누가?
1: 뭐랑 럭바 세두 퍼샤, 링신낭 닮은 누?
0: 젠탑이야. 랑두다, 다주두 친러, 내 주든 제시라. 안에 배디 양가제 대워 기초. 단더 장문낭 닮은 자장 알 휴식시 차수.
1: 아, 링신승에 띠, 삼다람 사진이 있도. 냄다 차라. 샤유는 시. 십차고다 디버스 큐님이도 잠베디 지나사마레 지기대 갈레카스
0: 안낭다메 다주 뒤치러 너무 상만 차러러 주는 딜레라 가르코시 나라니게 잠에 접주를 송겹체 없는 시 나라니 부근이를 송겹체 오르다 라슈다 샤우유게 가우지에 날마저 지인세야 디 근데 중송
1: 남자 희년 못 해체매.
0: 가리나.
1: 저 연애 삼등뒤. 두유래 지용매장. 니가 친구 어리. 마 샤오유 인천 대기업 중뒤미도. 니 시다노 하드구이.
0: 너민도. 니 신수. 장게 못 해마체나. 샤오유게 래 체는 용마시. 니 신수. 워시. 니 머리가 앞다. 슬프디 샤유. 슬프디 수입선자. 지금 신부시도. 니랑 가로유.
2: 那名称称南江的拉卡西拉约基，建国个群都得不全的，看人家到几可能俺南怎么多，就当拉卡西里。

Mowgli. Mowgli. Mowgli. Mowgli. 가져서. 어제 배동 누나 진짜 사와기 오매죠. 네 초청 무슨 내가 좀 고아. 목리 이다 야 목리 야 아 목리 아지 괜찮았어 와 렘캔 찾았어 또 고아 네 돌아서 내가 친구

0: 곱죽 곱뒤 곱죽 곱게 곱죽 곱고 갸탐바
1: 구자 드려도 피부 아유
2: 라하도 왔고 왔어도 네데 라 귤은 십죽고 비
1: 남자 맛있다 남자 쟤나 돈다 죽고 마시 야쇼 nga o zang zhe tu bi xiu ske me de ni ne nga wo zu sa zui da che za na le che zhi bu da zang me xie de wu yu
0: yao yao zhi kun xi de yao zhi
1: du da
0: yong a ye
1: 네, 라는 게임이 야호치게 고 삼초. 개바 핑크죠 봐.
0: 야죠. 와지, 나 들이대 연지 개하고라고 주시디 땡기체 란다 주두치고 삼초.
1: 아, 네.
0: 네, 쟤는 니나랑 둘하시 어 섭취 개비는 나저편도도 어, 빈디. 나주대슈사디 좀뒤스 규르비는 또 샤메저 승비.
1: 니에데네 야호시라도. 디링아 되균다. 만자 가르도 아.
0: 자에. 자한테도 니 센조 선자 클락시 지금인조.
1: 뭐인도 디이나 마녀스리 용마리 용마리 주고 게드 랑 지금 좀 니가 줘서 매네 드린 뒤 탁 주인 범디 야니에 동기 배치 담자 더비아제 간지 하샤

0: 是。
1: 西米娘过的，真给吓死个的！你们看这都冻结点冰，他的心里吓死也拉死。一年只要让给朱松那个轻松了。
2: 忙说，马当连秋的。
1: 嗯。喂，让唐正男的团圆也可能吧？
3: 陆子月年老了，一直给阿哟。小了，就是个十只十只多钱年这些，穿个鞋呢，你就是得给我顶上乱擦。
4: 到前头让开，你给不接，没做什么事情我的，是什么的，钱就过不了。
3: 我都是你对的，一年没做些大小姐，还要气死，擦不是？
4: 我那账上根本少的，
3: 姐，我都是俺钱没借我。
4: 要借我么嘞？那我怎么样？退也不是。带姐姐们，你们来吧！哈哈，
3: 今天天干了，没观察好同学就回去了啊！他去看了单呢，还就不叫门多。今天没了看的家，他去的偏他门多。但他去现在是等着下，你老舅长个老这位娘娘的，没得偏他什么事。你一晚上学多少钱的乖？人家嘛是，当个下的路门多，出个下的街门多。
4: 上个月不缺个订餐买不订着，去牛买吧。
3: 英国去，俺家老侄子可对一年武则天爷读书来金枪鱼的，你订餐买不起是呗啊？
4: 前张爹还是我认识呢，那么了救命热心就不买，这个就对个意思啊。
1: 上了什么鱼呗？俺晓得，你一时不晓得结果。让了十年预备，俺学的一时不晓得切过去。
2: 你若不清明，小米啥？
1: 让个若不一呢，你也若不大切嘛的。小米可知道，你也若不切头了呗。
2: 小米若不记个，来个海伢子，马上打总队去。十很多钱呢，哦，搞不赢多钱，他都活那个死了不是？小米若不的，眼睛还是睁不圆呢。分明是不是马上也不打击不是啊都是对蒙古前辈嘛多从这过去呢卡斯卡了同意追不能写这些军队忙了你却把其都要命都
1: 小明长是吧
2: 让开肯定是心情
1: 看意思呢小明根本记不得切卡过听着让个当年通给你还没过把卡要嘞
2: 莫个里让他讲起，让他里能上土木多。
1: 一年让没记不得，切卡古听着切我妈的，提前了俺娘娘些茶园。
2: 先继续的。
1: 哦，让个弱不的，让他自动个这话，组织起个的。你让写过，那在那了，整个是你的。每次的搞到几来才个药嘛的，年前呢让个萝卜的，甚至他个人要的。
2: 每次几来，这天还好吃不是？你吃牛肉，听我马上吃牛肉，马上给俺搞不面食，连三皮也吃。
1: 听我让他搞不面呢，谈他搞不面不，存个馒头吧。你让他听我先牛肉的，说个价格，自动存不起的。偏最几个节了，说不脱离的脱离这个人，让个团了刚做呢，细心准备那么久的，哦，等到让了这么远到这个人，我让个今天请愿呗，
2: 我逃不死的，我那天在前几准备对门下。真给他吃，他吃不吃？看着多，点给了呗。
1: 加是加点给的。
4: 심부 두게. 아,
3: 랑디 투르츠르베. 심부 큐니민도. 모글리게 법 도체도. 소 빈조체니 랑디 앞여시 오시.
4: 심부 민도 삼나. 파로제 수세디.
3: 어찌 칼라 큐니 소마신예지게. 탄티르단 쟁구여르베. 가지. 부지치도 나야 마산 차브르베 아.
4: 어찌 부지치도 에. 허. 네 부지치도 딘데 치그르베.
3: 뭐인도 정말시.
4: 요.
3: 씨. 정말시. 네랑 송교체요.
4: 자네 너무도 심해. 그만한 예수도. 렘라인. 예어. 케스미디 녀석이자 야구치유다. 머신에 낭산나네 요베 톰기지르. 네 삼르 잠만 등그베. 켄자스도.
3: 카시마 듬스야디. 랑스고시. 랑게미디 초콜릿 하게 지도 메시 셴뉴브드게
4: 왜 아즈도 고마시아 탄도 폭도 중차지 섭서치마도 탄도 폭도 추나 녜랑 메시지 체데다 메시지 랑 체데제 녜 랑게 마서주 메시지 체데 메시지 체데
3: 오지 오지
4: 가제서
3: 토도게 긴절레든 칸게 지정 예고 된저어스기
4: 다가지 다시 내레든 칸 강에네 죄토 추스
3: 진짜 있나? 목글이 파게 쳐거려 봐.
2: 야, 목글이. 라나 세나 로야 유자 저들이 쉬우인. 저 녀괴 던져 여서 봐. 목글이 Rangki mi dhugwe?
1: Ngune che na nga dine ka chay nyan son zang, na wo kibu che daya gu zhe. Yi ne ka rara che bi na, nga lo ma dhe zhi yung ge.
2: Chen tan do, sam chun zhugyu daya bar shu be.
1: Te ngwe, nye sim gana la, na zhe ma do sam ya me. Zhe zhe sang ma, cho ne che ya da, 낙제로 숨겨지야 대답다야디 예미게 통보창만 나래 초에 콜게 인성기유 이내 탄다 켄조 통보다 켄조 통제 켄조 능미다 10에 겁라 니행하라 토바사니를 치기
2: 젠직슈다
1: nga kene yome shindu do
2: kene yome da khaba to go yome di chen yi be ne thyu ji
1: ine tan da nga kene yome shindu do khaba to go yome the la sim de khe lang men do je ma sam dang gi
2: ra su su ki khon lo yam sing gi yup

0: Liz, 지만네 습습 제조.
1: 당고니 삼스단지 랑게 마조 제아고디 바라 슈비 창문 아직 미리라 랑콩 그 부손자 두산테는 여우여 마시
2: 쟤는 땀싸 구제 뛰긴다
0: 영아 인디
2: 땀싸 구제
3: 뛰 염내 좁이 염시오
1: 지금 일 나시고
2: 어
0: 봐라
2: 레 하리유
0: 어 거제 나가 남잖아 마저 치야디 아래 흐르흐르 치에서 오늘 지는 얘네 계란을 주도 치오래 이내 단단 남자디 빛이며 가리라 직제 장마 통교 제차서 계시 니수 개말라비나
2: 내 신기유 라칭앙아 제시 개모호 오늘 지는 얘랑 그 마저 치약 된다디 뭐회 지금이 얘랑 300 구일로 뭐회 지기유 Kualin da no xia.
0: Ale, leg di xin yu me zang, kiran ge nian gu yori gung gu or ba. Yin ni cun zi qia tia la, ni qu xi, chi di qie yu.
2: Lin yu, rang xi ge, tu yu nian lo zi dian bu da, sem lin tu yin ji. Ke sin nam zha di gao jie sang me na, rang nam zha zin di qing ma shi ba.
0: Kiran ge sun na.
2: Rang da gao jie ni zhi di, zi dung meng xi to sun seng bi. 니지 저나로 냠마오 체고마시 녀카르시우메 고세스메 라셈쇼 니지 파샤 저와 한지 수고 삼네 라키사티 키에친부지
0: 나 라키타 히오르베
4: 정글미 정글클로 아지 뭐지 비싸서 내가 한 번에 쓰신 레가시는 마더

0: 이난다 덴덴 미망고 연제 부활롭진기 루키신도 사브스테투리
1: 진짜로와 디니 가초선자 킨스다냠 휘베리체
2: 겐즈엘라 체니키란 게간조 체규제 걸스난다
1: 체규제 영아
2: 야호샤 겐루라 겐즈엘라 체누콩고 체르 루즈유에슈요르부 明天终归娘们是啥的？

0: 마치 나한테 내리고 창마 좀 유매. 이네 대대 깁시다 여기리. 라스시 생각 로미비. 비게 심주차가 좀 내려 봐.
1: 어, 매. 나 젠데지오. 제겐 차가 좀 내이. 멈춰서 개베 남다나라 티샤. 젠데지오. 추시 처부도. 처부디나라 뿅마무 시라 예브자.
0: 아.
1: 알레. 어, 예. 我这次也记不住，我去给那用白纸的老么印，
0: 你
1: 印记名了，哎，的确挺麻的。你中国名的厨师是与厨师那宋家大师是那退休退休，他在中国养鸭的，做中国人那老乡千万笑了。中国啥也行不定这些，中国英雄最不定做的，英雄最不给了，真的是为此而已。
0: 阿嘞，也是也是。
1: 一年谈的俺没有退八几个月。
0: 啊。
1: 嗯。

0: 내가 죽인다. 긴슬 액치야.
1: 영아, 영아, 영아, 피아.
2: 영아, 피아.
3: 에이. 시스템스. 승나사, 나래 개침부터 세입니다. 좀 뒤에서도 주소 체크할래 금시이 개마사마.
0: 나 갈상부지. 나 개침들 내 좀마시.
3: 라마 신에게 아무 개임도. 이네 개침부인. 어제 네 집에 나타 갑충네.
0: 나다 망트네 제 마시.
3: 용마시. 소소 세세미라 나타 제거충. 이네가 범어 나타 제 팀 당고인. 가는 요면 심어서 최상의 중력한 교체 뉴비. 라면 더 삼지.
0: 장갑충 다시.
3: 디링아라니 뭐 숨듯서 지그지베. 자 하산디 리미카라.
0: 아 참석매.
3: 전 차보 어. 랑시자고.
0: 샤감 등규.
3: 전 참이사드.
0: 장차제 좌홀민도.
3: 전랑 하산디 녀사치우.
0: 알레 너님 아파고 정말 배.
3: 허지지지.
0: 네. 다른 카라사 좀 해. 아, 루추치 가져오유.
3: 루추치야 가비유.

0: 맞이다 맞이다 맞이다 체
1: 나가 아마 나 후다제 증거이다
0: 가르쳐 주 주가이다 고 게
2: 게라 둘이 토민도
0: 게샤 슈요레 르바 가르쳐가 되바 제이 아야 쟁아 집시
2: 같이 신규배
0: 장강 알고 유배 아 가르쳐가 되바 제이 니쇼 쥬르고 접게 더더야 말한 소원의 게이다
2: 메메메메메
0: 오야 감솜 예스캡

0: 다들 얘 랑러 아래 따다 시유 가로 직제 저와 서울 땅야디 용수 차로 다 쳐요 마시 참배는 가로 죽여 마시
1: 야 또 스쿠다 따스 마셔봐 참배 근데 사고도
0: 뒤에 따스 최고야 여수배 뒤에 없이 라셔봐 따스 지기 된 두수 쳐라 마셔배
1: 마시 랑러 그거 없지 뭐 좀 따인 신스 랑원에 쓴 부쇼를 삼 시고지
0: 나 시고르세 용아 다수 치슨 치규리 제망 우유제 카제 이스 몰라 아
1: 다수 치슨 치규리

0: 빌라 저야 고르민도 탄도 가절하도
1: 폐지 감니슐 학주 엽다
0: 씨 베스도메 총야우윤에 가야민도가 탄도가 캡사스타 성민도 라제 뭐 로고싱에 총다가 지바
2: 좁고도 왜
1: 교수야 야수

0: 같이 써.
1: 아, 탑시 이게 견도라. 딘데 쳔은 녀랑 이렇게 쉐어 쓴 것도게. 부귀 나와 장시.
0: 첩케 비오는 오네 자스민도. 밀니야 고도에 삼당 무도가.
1: 벌써 러니 사디에 자스민도가. 야 좀도 시기. 상 탑시 뒤도 탭차 탭차시. 탭차 지속항 부귀 딘데 칭마지. 뉴시. 장 톰 다가 녀마 너시 삼나 친이도 제 콰르 슝기. 섭사치라. 고아.
2: 왜?
3: 겨우 딘데 참 버베. 군이 렘이 장르샤. 나의 렘이 차르베.
1: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지게 리랑 잠구쇼 공로충에 가는 최수양 예비자 만주콩의 체가 수입에 한국 딩조 친여제 표비이나 댄데 신도 갑지

0: 공감사항 한 곳이 다오유.
1: 됐습니다. 개칭 마시. 공항체부 근처에
2: 친구시오.
1: 예절하게 나 가부유 배시고 공항체부 인해 개여 마시. 공개스 이구송기.
0: 구셔칠라게 기람 참부 십신한 것동아. 기나스 돈 대신에 남아올 경우 야우딘 제 유부 이치기.
1: 어서 마시. 예절하게 기제시 다여 마시. 이내 예항 쇼부시라유다. 年前的新大的您解读
0: Liz, 前年新大的恋爱情歌 Liz,
1: 你是谁的你那地顶个头不行是多给人谈的不会见着孙子头不顶着去用过这边了就算你送去的二次演出没事呢我不当你不自由给人的妈呀的是多表面是亚的前面去花店过日子给我要过去买菜呢卡巴用过谁 Nyejolage ngasetu pomomangbukine tamchoyebirda
0: Jiji kirange somtaji
1: Nyeputanda konjonang chawo tangbutsonza kipsyangje shagochu
0: Les bisida kirang lembuchiyanga nyamtebishtu Tisha kirangi sudan shamba konchenbirisi jokseulo chichujane mejo
1: Nyejolale nyemagi nonjushobe nyinjidile yinjilhak chewyule bi Konda nyemesanda
0: 枪是给不对，桌子这样吃下。你桌子那么久没冲进来了，桌子松就来这边，咱们先尝尝吃嘛这。垃圾垃圾。表面是压的看到，不见面的片头有马戏，他都按着三零五个月时间去，你仓木多少？哎，姐姐，现在第一你该过这边了，来。
1: 你过。
0: 好，这，看来我们的时间不拉。
1: 丁俺子从俺那给俺叔切别，很高兴去写的字，俺这打个切不着来要么的。俺哥第一当街写的长东这些，前天看俺老老少少的，丁个朋友切不的，倒是偷查下。俺叔接到差不多民都，最是九十年的，还打些下。俺
3: 你不多晓得。
0: 去叫人了，别喊那个屁吧。
3: 가재송오리니가로자네쇼샤마고린제님께하코베스요돈을깨던지유배지금전라던기니란치우던기비게대류랑게범대디르제대송디르제대는닝네산토르삼주구에
0: 然而，
3: 听多啊，从我原先的拍我原先性面呗，对哒，开心俺的技能，拍戏就警察说，好，这，当俺困住哒，就爱开心一点面多。然而，你没收留一百，可多得留一百。你我那些么说，老弟个哪张错还跟这是改变呢？王丽，你们家可别收留的，可多得多。

0: 다 양아 고탐 잡자.
1: 링 씨. 나 친비나 니 레곤 잔테 쇼. 나 미에베가블 레곤 잔그로 봐 용그래.
2: 쌤 견도 된 점아 쉬다. 카야스 체제. 녀들 체대 주입에. 장윤 씨. 아야 라냐로 메다.
1: 집에. 체능아 규름 부대금에. 권세 마셉체. 녀가 루인다.
2: 용아.

겹쳐 란다주 발리데 미규디 가간 게스트게 통로 챘 삼주 이내라 체크하고 요구 삼제 니에 미상마 제비기 렘다 차라 이제 진짜 시작해야 가려요래

0: 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말다.
1: 레스.
0: 단도 보고서 바깔래도 와. 랑급 하면 응신. 흘러제 대학이 압수되면 누가. 닌다레치 치우다 리베라스의 깁샤리. 만주 응신. 닌다레치 도저 깁제 대고 말이.
1: 바라. 트랑게 킹마시. 이린 드럽사베 정기 챔피언학 슈누시. 부깅 매스 워다. 디카리 매킹게 유베.
0: 부깅 면세.
2: 콘조 쇼는데죠. 깁샹제 대할 갑요리. 나라주 삼로다. 고바 저그래. 아.
3: 되다. 부구긴 갈래도 요지. 이내 부구면은 가봐 용구제, 是吧? 제장 이리. 부구윤은 갈래 요지. 이내 면은 가봐 용구제. 근데 스체네 찌기호시. 是吧? 나 스기다. 부구에 르 용구죠 봐. 안 깁샹제. 제마제.
1: 안저 텔레민도. 텔레민도.
4: 아무나 바라 체제 니 로테
2: 어어 호레 보모 땡광 알아줘 정부님부터 전수유도 왜
4: 아래 전수유기
2: 건설 보디 숙두네 장애 간로 전부 줘리 딱봐 파면 이기 강부시 다 죽을다 미상매 묘야로 줘다 이내 제로 랍제나기 북 독자님도 치부자 티네 예수 교교단이 예제부 차로 쓰기 방야 말해 봐.
4: 뭐지? 원해라. 쟤는 중국이 뭐 중국 봐요.
2: 기조사는 원해 뉴욕지 쳔보리.
5: 제잔치.
2: 계시 삼루다 마시브제. 람노티니 촉부디

0: 야, 또 역시. 이다. 클라스다.
1: 응. 응. 소다.
2: 나 시라도 민도 이키나이치.
1: 아, 씨 소다치.
0: 씨 소소. 좋아하시다.
2: 나를 린치 타제나. 신부스도. 신부든데 정기날 사야 여마지.
1: 사야 민도가. 총기나라 마시 사야마고 요시 이내 체득에 나서 수수담 겨르다 심메다 제르코니 겨요 마시
2: 심부스도
0: 탄도 랑게 괴베 독로디게 나서 수수수 겨시
2: 원네라
0: 저부도가 되부치 얼다
2: 독로디 케나즈 수야르스라 야부스도 아이 닝제가는 저부다 코요레 만네치 되부디부지레메 야부스도 어 아잘라 독로디 가지제 난 요기
0: 아지 뉴야 가려시 권친 당시
2: 아지 딘데 야와 아이
0: 개지마시 지마 두주연 망스데 아쇼 탄도 콜론스 브랑고
2: 레세 타제 나잖아
0: 야 디조아시드다
2: 레스
0: 보모 드다 디스니 랑가 사야치 아 후라 총조 타 정부선자 도스 용그시
2: 아지 아잘라 망고딘제 사토마지 나 직촌지지 봐
0: 던도지 키다 키다
1: 던도지 키다
2: 재능이 키 니가 당다 치지
0: 영아
2: 계속 니마 있는 딘제 말이 희랑게 가족군의 니 키지 지르가 러브싱 원 신제 미디 준중 치다 러지 간다 나 미지르 망고 키네 사토마지 피상 안주 준중 치다 쟁기
0: 지지지 당시 총기 남이 기지시에 개 근제면도
1: 주제도가 문에 주제도
0: 어제 부모 나 얌체니 시기 계제시 티니 용구스베
2: 손다
0: 랑총기나네 후라총조 같이 가주니인 봐
2: 나 적부지 체도 락다 차가 주니이
0: 아래 아 야야야 소다
2: 타지야 나자 라하려연 봐 타지
0: 소다
3: 나 침베지엘라 콘저 나 챙겨 요면 셰셰 마송

0: 초보지여 칼라사가요 약 뒤주이베
1: 칼라바
0: 장탄도 초와시라도 그게 초와도 나 요쇼 쟤는 당정래 뒤주이 유기 말이 털이 미창마 초와 차버틴 저 칼이 있나

0: 장애 감자 살려 대대는 내가 또 계속 매 봐.
1: 어. 매. 네 랑라 초아 챈서 해야지 시어기에.
0: 같이 해빈스. 나 오늘 안게. 얘 강부호로 낙서 소스네 이베.
1: 흥. 나 주도 제목고 라니 용고 마리. 베레든 레기야 가져서 라라 비위트 콜로 쇼브르베.
2: 장게 하쿠마지 디초아디 드메튜다 자체스도가
1: 아 치르크 카르사 기부 요르베
2: 응응 기부도 안주 신게나로 부마스바치 리자가치 기부스도 턴도고 속차이 켄사딘지 망고토야도 왜 Nye ma rang, tsua tin zhe ge guo zhi, sam sam me qiong, wu ne ge bu shi duwa.
1: Nye qie na rang ge nan da, chong ge na le ge bu xie zha du.
2: Du si de du, mi cang su su tsua ge dan de dui bu keng me zha.
1: Nga dui bu keng ge. Wei, qie na se nyi lo yong nye yin be.
2: Se nyi pe ji lo yong tu a yong. Zhu gu yang tuan da da.
1: 特过呀，没特过瘾。一年啊，看这说，
2: 你们
1: 那么多大钱不是呗？我记不到，让门口收个人。
2: 我在。

0: 라슈다. 나라니 잘라뉴두 따다고로 가시야. 나라니 직과 차샤네 큐마시. 장게 초도주야 추세다 신문도. 제만예 초에 간 로보다 내가 간 잡죠 한 제치가 아.
1: 不是就学的这些
2: 영아야채

0: 제 섬터 쳐.
1: 루피 출시 등대신이 호르다. 가르쳤어. 아래 가사 사드야 오늘 시상식에.
0: 어. 디다 정화 떠지 여지. 이내 나 텐다 디레 텐더 개체치.
1: 슈다.
0: 겐로라. 나 다시 중국 여야기 매일 가셔 주비 키랑게 킹그로 봐.
1: 네 신그유. 사야신 부세 나 슈다 같이 더도 청신이한테 쓰러버. 대수도 레라버지.
0: 어. 대수도 레라버지. 이네 디게레 개체지유. 디어 나 중국 영체 중국 수균게 진내 그냥다 대비 가로스 태고 삼치.
1: 아래 대체 임부지.
0: 키나즈 녜아디 능시 어디 가사 럽루비요 저브지큐 타네치 푸르네 쇼제 엄네 푸와자 키나 능시 쉐즈가보다 어 제스 오브 더 데스 테이브 텐더 제 규제키니
1: 아 할래 녜신스 어 Nye rikshun senkaagi lopdoosh ngoshinga yu. Chigi na yongkyoche, rinne chuzea topo yori, tuyung ikhsu jabe ma se, ngayimdo chayatunga chuk yu. Nye rala ngotu chego.
0: La! Mogo mogo, nye dide shume, nye sene nga di nga...
1: Nye kabashni, nye garorisha dos guwa. Wei! Di nye shinsu, nye shinsu.
0: 看着老子想吃的是你用啊你要不想用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1: 你说我也听了让人给不。行行行不得咔嚓不得吧。
0: 呀。

0: 고지 장게 공망스니 하사 류주치도 전부 태민이 토스모 디 공사 용차사 시에브시 더도 자리 방심망스니
1: 저거지요 랑 기자 쇼스면 누가 장면 간 딱제 제가 죽으면 배
2: 계속 말이 나스님 부서자 님니스네 저지
1: 전도 님니스 에 어제 이내 가서 니도 년다 하고 그러 봐
2: 디 어 네 신규 신규 어제 랑게 자대 방고 샤뉴디 자대 쇼고 많이라 자대 쇼바 섹스시라 하리
1: 알레 미션다 그 기회 교게 자심스야디 체부 잠게 간이토 분능신 편주 로고시 그랬으기 이내 응이 그 자심디 다소 가르도 돈도 갖고 받았는지 샤뉴로 치스기 초크르민도

0: 장아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티 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정중한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부 야부지 체위.
4: 수수제 멍요르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취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추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 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 야우도.
2: 한리방 금중된기
5: 他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人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叔米柱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小兰体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迎同现在娘这期明了接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我呢先吐了 坑穷给我找你死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安置苏的给面具起的三多钓鱼金铁链帮店卷个堂米托脏死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借鱼铁西起让米热不起起不堂米三不没通瓦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烈片给我转个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的囊小别过年撇巴个苏修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花火从中给年长陆地卡巴烈火给估计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咕咕咕顿暗你出

0: 지로나.
1: 지로니동 저주로니 중국 공산당 5년에 로자타 주민아 코르웨 로시 임바타. 나중에 구조로야인 로자타 주민아 인나 장제당 기영의 발송토 중국 미망의 디기 주마타 중화 미리 자다의 용외 통매 섬듄타 긴지장디 개용 미리카의 미망 듄디니디 제네 중화 미리 롱어 동차망부 지지 두릅 잠유 로규기 추준 디니 가제 튠삼 솔립 디로춘토 지교수지 시진핑기 나중에 링기 변조로 타 지조 피지 동위 특주 랭겐 계진의 미디 특주 규지 계진 럽타 르바나데 뷰다 공비 용규로 군대 당신 도부슈 지도 디니 링니기 튠다 야부 주토 나중에 고야부 주규로 치든 치여버시 선주리 냠잔나 드리네송 모지 선주로 中国路去停车间组成区别，那么。

0: 나
1: 기랑 쩐이 더리 신네 안이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토블라 큰중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대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ng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e rengxingi, mik nian zhonglu suri menzai ximch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congkang nang lepkengi gongzhu ngabzhu rimi dakjetang, rimi nyamlin nangchokbe, guni pibar gosushu, sani, hasa chonggi linggor sharlam, hawa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hoge huji, chuji nganga nga nichu, jik dunsum, ye gu gu gu, dunga nichu.
3: 年年在当，那不如果年在，那根本是正常吧？那就真不说给，那公基本年在，预防那当哪位数据看了别当，那想不当，当时大众接钱的，给几个，经过的，预防那当哪位数据看给监管他许诺，如果他们人当人命啊，人民难做了，人民录制当是这样难做的，去了第六个那我进，那我第六没把他，那我收缴吧，是主人吧？就是你不说给，你就有罪，预防那当哪位数据看了别当。 那我五只查过手机，那位你就有罪。预防那当哪位数据看了别当，预防那我手机看给，那我不当，那我张子钱呢？给了第六个，那我是钱。该用给目的同大一些人民啊，录制上细节，两门钱能做。如果当哪位你就有罪，预防那当哪位数据看了别当，这张录制卡吧，连我姐估计周期松啊，几个，三年还是同意两张了，覆盖敏感给他住。
4: 哎呀, 神姐, 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最困难, 得神的, 他的韩国的那张是啥不多的, 也提的就神的, 你那的, 你哪落的就神的, 得, 不要是七年么多的, 得神的, 得, 你那样说不得的就神的,
5: 我这张作为韩国的, 这张,
6: 嘿,
7: 中国这个大事呢，刚把困难打开，咱们待不远吧？大连买个吧，我那买些吧。你我爹当初来见过韩国的，给他投入待不起，死硬那些。
8: 那半年以内，你我当见过韩国的，票内也不是不多。你我当见过韩国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

0: 나가셔. 주리 보조 내가 제게 마시. 여기 가주 드인스니 얘 다그 안 제쇼. 주시. 쇼바바지 딤드신 그제도 아.
1: 시시시. 야, 쇼바키슈. 고메송라 토체나.
0: 어디 제시다.
1: 가자.
0: 야우드. 아, 야우드. 계시야. 문에 조지 대고도 봐.
2: 체 잡으니 쇼. 야. 조지 피게 수고하셨다.
3: 너세.
2: 영아. 재미도 쇼.
3: 자, 로고 무고 아.
2: 체 잡으니. 아, 숨 잡으죠.
3: 요스 교수님도 제대로 쇼. 자로고 무고.
4: 자로.
3: 야.
2: 체 잡으 숨 줘.
3: 자로고 무고 아.
4: 응우.
2: 센세 잡으 십 줘.
5: 로요데. 그제 쳐서.
6: 가리 그제 쳐서.
5: 우도 야 거기.
6: 아, 씨. 우도 야 거를 한생 제 채먹어. 티리게서 랑가 가서 갈라. 둘이 내게 피기. 계승아 저 둘이 마대 비나. 지당 영사 말이.
5: 쟤는 뭐한가 주제 그지.
6: 마르마가 저 거리에 마대 여자. 뭐한가 주제나. 참용비야.
5: 쟤는 뭐 이렇게 주제셔.
6: 보자 저기.
5: 라이로. 향도요.
6: 아, 씨. 라. 라. 아, 씨.
7: 피다.
6: 클레인다 뒤수 좀 진지 아. 아, 씨. 수지 셔라 페베. 기타 허라 캐란디. 아, 이거 오케이도. 네 주리 리기 피고 삼초. 보자유.

0: 로사다 드신 말이 쇼바바야 그래.
1: 나 저 둘이 리게 표비다.
0: 저 제일 저거 저거 상부리.
2: 저거 상부리.
3: 진짜 흘라. 네 수호의 시중 그 섭취제. 이거 뒤지 찾죄라. 메뉴다 부르슈비.
4: 아, 지.
3: 이 내 마마게 무제 오역지. 마마게 망조기 급자 구비지 킹매자. 소교 둘이 대회시엠 없지.
4: 그렇지. 뒤지 제 오역지. 주세라. 나 저 나가 보게보다. 마마다 겐데 총뉴여자 기랑게 도시 가마는 유저와유다 도시 가마나
3: 주고 제배 주고 상마셰디 허리
4: 제네 더비야 더비야
5: 환종은 어떤 노송과 가족 같이 규도 돈도 숨지 규리 가리나 참모 주지진 제 솔레 규리 디케라즈 망조레 딩서 비미베 다리 탄다 답에 마스니에디 근저도 코 온고 간유 수비라 돈도 아치 다보고 초수위 이내 코 넘겨 제딤도 니에 잔 코 영차 지치 손도 소니 코냐트 자구이
6: 건조 같이 얘기 코냐 자야 치도 영차 지치 손도 소규다 조담 소와 돈이 미조 길드야 되지 견조 미조 소나라 섬시 중요 유베 미조 카마자야디 같이 님이 뭐 쓰면 님이 요마시 돈도 영차 손도 소이 사지 你 g o 下去
5: g 死 a 了 s 没 a 了既然 a 忙做 i 顿 a 被 a 个你三 a 路 a 的桌子也送上引起 a 么 a 拿球
3: a
5: 出生工作马队
3: 呀
5: 日
3: 爷出血的出血的日日日
5: 既然 a 挂了点架子损起了
7: 不见方大那看明度
5: 出生
3: 爷
5: 让马说的
3: let's 呀马修，
5: 主持，你让土豆啊，军职行队们都，那个天了，或者我军职青年要的呗。三姐装了马药，我给不咋，既然做那个这个名单不大，就用小白菜了，超动切片。
3: 超动切片，切片。
5: 嗯，加快股价不上市，你看这一百块钱，三天昆明路队，土豆这咋装的两个药嘛的呗。
3: 马修了，那只地点他修的，俺做咋装的，没人给引进草药生意，马些昆明金主单也来个的。莫让叔叔几个意思？
5: 平民的金州党员两个的，叔叔几个意思？接着的要写啥？明了还是多？
3: 哦，明了合约二十。
5: 莫让叫我妈跑去了，都家穷病了，这家还好吃的。
3: Let's。
5: 陈春生染疫了。
3: 合约二，妈跑去了。
5: 要交的。
3: 妈跑去了。
5: 大兵马，让去落雪的。
8: 嗯。你做新年吧，干新年吧。既然做空嘛算啊。
5: 嗯。没错。俺陆少腾到马个木吉达，七岁王爷就叫彭德怀疑，不是给俺生不着月子，给谢霆的，俺那是得钱准备着做的。大白马拉很这多。

0: 군주기기
1: 머시기라조이사
0: 유디망조
2: 莫子说
3: 다비엔게
0: 말로
3: 허지
0: 땡게
3: 숨내
0: 你也说说国公路过去的。嗯。这还是呢。看中啊，主要送不得还是。俺中国啊，应该是的。如果现在有别啥，中国啊，国东当年应该是吃去。现在去让给两个这是干吧。俺中国啊，也。如果现在有。你中国啊，国东情面是了吧？
3: 저와서부터 랭겹하고 개미도 대유배 미상매 겹투바
0: 다그지 주어 좀 대련게 배치해도 나 동해 주니 런식 겹제 네 참마 타촌은 삼초 이내 빈초소 나라츠 지딘디 간 레사자 미르지마 리케도 뷰마베
3: 공제다 오늘 제보쇼 전주를 합배 외부도와 답을 말아 기란 로피 도비디 조사없이 신기 기진 킹지방니 탁린치 기란게 혼주 덥시디 나주 빈조소 비주체나 年不低 상보 굴씨마쇠라
0: 다그리 다그라지 주변 말아 그비에 가시님에게 리키 빈두유
3: 제가
0: 이내 빈조소 나 조소도 뛰어비나 니에 랭크 제스케 부래
3: 니에 단데 기랑을 쉬어비인보 나도 상매 랭크 두바 뛰어기 치와니디 낭다 요마시 이내 조소도 중국 앞인주 능 지겹규 매베 되라 니에 기랑직 쉬어야유 这个马戏俺最妈妈的引起鬼都打过戏看意思呢俺最宁夏的三年没本事矿最强小马给日过七个面子俺最提出双个别米军军到结果也有马戏或彭德怀给他就努力滚动步俺最宁夏给欲望卡中组有着宁夏扎拉了小桌游戏现在俺矿主的准备去四米度 大地所提前给人给你连水电送走给人给土主要给人给你水电送走应当连接他们你也答应的马士贝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当应

0: 봉소 시빈의 다르죠스. 콘스 먹슈 두룹 제베지. 민타오 시러 봉주 제니. 다와 예베 더기러 주슈 봉디 텐쉐이다. 쿠노블람 치러 파고 치고 와서 크리샤.
1: 랑지 봉소 니시. 위터브 용게. 먹봉 송기 냠송 제모 람디 차주 비주. 우심 창니. 저지 안사 체지. 니엘로 노차 봉주라 예도 토교. 베스 타르치 체세유. 제가 옵센 제보도 봐.
0: 시사.
1: 明州局了，鲁大昌个莫过么多药嘛子，毛病完个莫过的，陈小苏西么，秦安的天水局了药是。地不错西边，辣子口三四七局过个不要不晓得。
0: 那是当上的局长前年，工作团队路途少归家的，严肃空的表达的业务要是。
1: 他个人，当地我呢，捉拿机会不是多。
2: 打的那天，苏克给妈妈用了车炸钱呢，才买车这昂萨钱。我们说你写了苏瓦学呢，看叫妈送娘送钱不？我一脚头不急死了。
0: 嗯，
2: 天没事弄，他不是对吗？今天主角归这些。
0: Less。
2: 来，哥的，要睡觉呢，是弄了妈妈个头脑快点就，你这钱能得给个这
0: ？Less。
2: 哈哈哈。

0: 문에
1: 내장 고바 당제 가 주시 그저 저 고면 답시 다로치다
0: 장안 좀 하시다 둔다디 니다 주마시 다비 리울라 인사 좋아심
1: 장기 인사 주는 고추 네 방라 심마 봐
0: 심부 마시 장은 원래 주자 장발라 심심 마시 그래다 줘 줘 여시 야사조
2: 야쇼
0: 더블라
2: 응
0: 야쇼다 아지 개지머리 야쇼 아지 야쇼지 개 여마시 더블라
2: 집부터 이제 일단 다가리
0: 어 이거 혼자 난 고르게마 맨날 하지 배샤
2: 난 고르게마 맨날 배샤세
1: 龙，
2: 可最多随便不得。我没有，让给些东南这边。
1: 我那是你把那个酒窖里啊送过去。
2: 我没有，让给你最开心的这些，俺做活动去把压死你。一年过了没得变，你最新局面不让给新局。
1: 姐呢？你把那个酒窖里啊，你最冷嘛是吧？
2: 让老对不起，俺这他就用这么些的，一年没想到了嘛去了，对面的鸟是死了的。
0: 嗯，
1: 嗯，
2: 老弟，
3: 老刘，
2: 出厂里，
3: 俺先去屠宰河里哟。
2: 啊，让心里来去，用马对打，河长屠宰些而已。河长啥东南了，过了面他还歇息别下，你追的河越饿个，忙做了一顿介绍了，年啥时候的？
3: 让俺得罪开了哟！
2: 你什么罪钱呢？其实我那人呢，凶器等于的。
3: 差不民多，团大的口供钱不少子。俺最是年轻的，今大河那个人鬼子在鬼门当头。
2: 钱呢，肯定不多够的。你钱呢，啷啥他赚钱？我里面那边呢，真受教的。你这钱没想到连那么水泡着。
3: 地区我里面那边你忙他去的，地方呢和尚今大个所谓师兄也不嫌不松嘛的。我做东店先不当兵呐，和尚个绝对嘛是干没错的。
2: 现在兄弟嘛当不起，孔子你也不请孔子去了。
3: 莫不孔子过来那第一个月账，你别嫌我身边钱流嘛的。
2: 看医生，莫不孔子过来那第一个月账，俺嘴巴再敢不敢了，点你用嘛上。

0: 진짜 아주 좋지디. 먹부지 거리나 고추 맛이. 망선 거리라. 망토 누소 거리. 내로디 나게 시세로.
1: 말씀해라. 디기란데 고스나 유기 예수이.
0: 다 접으셔자. 라발로젠 예수께. 레스.
2: 日本成了，他去哪个月？你日本在这边怎么抽烟？日本明天我去明天再要这边。你找到些呗，知道不知道？找到是哪？恰些西路单位同学哩。那问题他呢？日本这嘛人心也不一样，不就冲过哒？而且，让看下用吧。哦，做点菜还要皮。
3: 铁枪，前年的话，
4: 永贵，很多地方，对的，朋友，有事，小勇，你把那个传单递。
3: 朋友，你那些鞋子，传单递，俺就控制那个贵拿去，那个他去请嘛些，目的，我给他捎送给。啊，박자샷，你这穿的阿萨送给，你把那里啊，几个钱都买些。 발라 투제 만나서 주가 주기.
1: 아지, 야, 봄이요. 안 참았다. 멋있던 다들 궁금해. 내가 다 주지 매 손에 장가다 빌려라 상황 지금 쉬비 지용아.
3: 이니래. 나다 아저 송기 찬스 기회 된다디 다 주 제토 여 맞아 보. 마치 기준 아 마마나 주 좀이 두고.
1: 상다 아저 송기 다디. 만주 마마게 남자 다 주 도 마시. 능규리 늦게 왔다. 전도 자마마나 쇼머 줘야디 공진에 대기 나자 아저래 탑시미도 이내 장게 배준다 그 제비나 님지 장아 저 더불어 제야라 쇼생 더베 이지유
3: 가진 아범미도 마마 제내리 야케미도 고
1: 전에 장게 대물 마마나 쇼이세야 그리나
3: 디세고야 요스비 마마 차빈 앞서 송 남아 좀 맞지
2: 어제 보면요 장군의 쇼사부터 와 마마 제비는 남아 저 초마를 쓰시고
3: 이렇게 킹 맞지?
2: 네 신 말했어.
1: 봄이요. 쟤네가 단다 갈 선부도.
3: 네 갑사매 뒤. 기타다 좋아 여 맞지?
2: 맞지. 장자. 미다다 통중에. 양진 씨라.
0: 广州呢，三街路酒店边自己创建起来了。现在是马家军事三街街。现在民宿三街店，我最常去边呢，主要是学了我国去呢。店店路酒店不对，下不去入去宿舍。我趁机当给内部跟这一面，你看那座熊猫。一年年前建造，其实国把我了，你把都能规定家园不去归路的。
5: 如果去吧，工作结果吧，成功是我生的。首先，让给徐克你们部长居县里，甘肃大天顺区了，有人在所这边填了，让给他最学的。
6: 那是。连接组，可能连接组送别徐克你个长居里，我都特别一边得罪了俺们对面。年前呢。
5: 碰到怀个上甘宁的甘肃小妹，真素前的徐鹤个抢救前的名堂区培养的，看叫苏联个若山托起，工作，工作起码娘总前的，没收多入钱，感情人心贵了，有人真素前的，奴家起码接受起这要是，宁夏真素前的，做不起嘛是，不用胡了，别个人就个在我就走，跟这说是，没去你心愿被一套的亏呗。
6: 人就讲这些么多，追他面嘛是。老尼看了，亏被大小你提前，宁夏中尉了，大娃进了是家队前面，没叫来军务弱不远。中尉呢，进院给他帮助，然后没牛啊小事。公个里头，咱个大个姐姐，咱个主要的，得大个就是。没叫你，咱个主要一边公妈的中尉呢，先呢，追他面不起，点点嘛是。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 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당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쿨유라 닌다 기공 치네 롱 쿨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쿨공기 쿨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쿨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충류 카나게급 로숨 연기 응원곡 급매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 급급교 꿀맛이고 각발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 급격바탕 권내 탄외 민급격구 랑을 국송라 숙격구 랑先你가 편라 대탕 용途
1: 디가르니我在了七位康中银店日为模具擦动二了增进我母人体油디가르니제도点别撒动银店唐格拉格月南方聚集街上列多车渡点디가르니두렵사别群众撒的银群众撒的银群众撒的别别给米瑞卡给米莫纳 吞吉他亚尊银别吐日别念啊藏有了中华米利基顿错别独戏切连托东玉举宁做切行米利卡瓦拉平均中他别人娘这些了吞吉当年也用给米利吞吉亚吞给别上去对局了凶人监狱平众撒别别给吞我他藏别不再来别别给人别托越狱了 别给给屯上沙巴拉洗手的，就有脸；别给给毒气沙巴。

0: 중앙기 규르미 우티워 양교정 동의 규민현관기 시진핑기 퇴럽살배 중국의 캐주된배 지조증록의 광배 백일의 대응 지용라 직동체내 당기 속진 니슈바타 급니슈배 중창종최소 급림중기 광대락다 딩섭체칼 백일의 대응과라 지급수지 시진핑기 나오에 가구의 캐진타 퇴럽살배 당기 배경지주 차장타 양타 초용제기 권에 락다 체바타 학둔토 지급수지 시진핑키 폐도 식심능급 나외 송세 개진기 공대 락달 체바 양타베 시드윈 레지다와 대부 주바타 락달 체네 퇴진 시르미고타 죽뒤 시르 슈겜네 므토 덴즈타 타바 퇴니 체베 정용기 지조 균용 균퇴 시드윈 딘링 중화타 중화 미리 지튼 초과 주규 군디 딩섭 티베 边角里 미제조 파르제 모두 개용기 듄체도 레바타 망주의 차샤 폐기 뉴르부충와 긴감 코리오 균퇴 렉스 침바 탄잠서구의 죽준치 교수 침바 지조진로 팅접진기 편조 사바 죽준치교를 충제 사바퇴바제 충외 문진나와지 창좀최소토 양탁배 시드윈 레지다와 주부탕 락달 제배 롭중 록스빈춘 정용기 림카 당전조탕 야지 당인 레치배 지튠토 당주부탕 망라편버준바 체리당 튠배 텁주딩와 담보퇴니르 제바제기 지랑절 담보르 민네 정시르 쥐숨 지튜토도 군디당네 릭슝기 순달주 치루동와탕 등시기 종달주바 레게 뷰제 릭스동와 제체디 시드윈 레지다와 태기 哈尔松七位那段卡级月上前年盲嘴地子托尔当瓦塘列级地球官地当位罗中罗斯罗偏着温些推不托比月级电影不是藏中却做托杨塔贝斯顿列级当瓦祖国堂老德的前边罗中罗斯冲着三天堂加基当年余林地贵堂比大狂别给那么萨巴军切美巴对归行 三轮盟西安尾电动当地西进平给推入三边中国科技电别基座人路给广坝电年陆地森给切据他用给提囊对别切立堂吞别几电当瓦堂德德马瓦矿的去把切把堂登西罗中起居的兄女夹巴普克三堂铁心电动当瓦控制等米切信让大军控切把同的牌松图迷茫给狼教所电不狼年 忙了地给准据提西屯列级给重置七十所自由他用切不堂忙做人长期团军人卡东玉堂西兄期团前都纪念腾经切卡忙做团队顶地中年米利卡给忙做给团南堂金南电价那瓦界推的东归吧杨塔别狂别给持久矿都颠不去不接切的比切托别别给东据提西屯列级大为能顿切进了自由他用切不堂停刻了西出不堂 普勒米的让三年堂让前边列团定义当堂结构给列个既用车下年森西堂车轨起轨滚地当年老林堂米马陆剧界给十节突别重置上部护大队归吧电子用于主给居区上部台北当地三路经济动画堂独西三级切的米切堂列团重置界给提交他用给切是亚部归吧堂列团定地主吧让给增主切吧 恰下三对七八届前年，党中央给配了定别及其七十天多的缺乏切规别，内送那瓦日。仓总却做托，电令堂、矿别、金刚、坦桑多级阶级团结席呢，陆团习近平给首席党委党中央给党堂给个给来给既用了命令，配了级别七十零年开进席堂，基座人路听着间给团结三八，组共前别腾进前是开进席时。 狂别堂电价了，几个人吃过给团结西部提，有人给连给他，有人给联系自己的，实际间给国内取贵堂、贵地、贵地接当贵行，女秀抗日电报堂，宁日电控给基座人物停车间给偏中三八，做共切就是贵地护大东贵别，你送哪位置？
1: 藏总却做托，电力松用切据提，连跟昂唐布尔下年，既用给结合电价到我电不足够嘛些，年的运作它，托损切据给，这里谈团别蓝水塘，巨能建塘，青用建给森西电年，电力松给切别列团军电的主播塘，西林都团军切吧，卡这龙我归切别特具丁色别瓦，基础居用绿不，军切面板切了动瓦。 中华民族军错过对局，军队顶色动画，听信去路吃玩，脱单起秀，切入动画界切的，团结他电力给切西他，基座给那把三点多当鬼别，你送那我这。仓总却做套，狂别以生些三八七三他，养大巧用借给国内六大的切不他，仓鬼不送他，偏多过几个，既让这军穷切的，天天行走来他，女局长嘛，天空连连，人类与国所给三。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세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유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Yamin kimbe no kung tibu mepta, gona, guyukur, soki, Yamin ni chun tunsi, yopu, chimpi tangto pipta,
3: yakupki, chiwa laki yube, Yamin natsuji si si. Sani, hasan yang chenlam, fu kang men kang ki, nedu bu sarbe kaju.
4: Hongo sabdi, mune, sien la menda bu yakdua, di juje yaku shibdu. Yangu, ya.
5: 就住的呢要得不宁国大党出来红国的花不清不送账冈本的这个汤冈本说的证明拿着鬼很巧的话林国大建给红国的关节吃了清不赢呢点不解能免了生这借借国民都宁节但年冈本的面子几安宁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给红国的关节强迫
3: 五辈子自信去摘取出个天年，屈子过那趟，修罗，那不气头给走啊？吃毛素，自信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给堂给摘取给把糖吃鸡，去给五只大姜七八，脱落地。五辈子自信去摘取出个天年，自信去认忙不来，独领七八，吃么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现用了，级别脱难段，谈得可把金呢，俺又能吃，人中一女吃，几百个银啦，摘取出别有些恰当几件百个银，
5: 自信去摘取个的也不许多，这出个才能让做过马爹的直接亲民度了，吃么人不民度，出有点来也不吃零钱。
3: 他说五辈子自信去摘取点那去谈的摘取出把，过了十足十股头，过数过来玫瑰金，年代从刚老我的撇干去，光吃就人不明白。

0: 담당에 대단한 땡 받다. 뒤지 땡배 김씨 지준교로 모두 배전 나오게. 기능한테 모두 제 청관취 내정연구 순진대내게 심주 봐. 겐스를 왕라 땡 뒤쉬네. 스몬내게 윤식고로 간디 쇼비에 자매 견라 배봐. 가서 나로.
1: 스리 왕라니 내토 소리 시련 바탕 심주 침모 인식 탄다 파스 통계 청관취 내정연구 순진대내게 주린탕 변조 롭친기 심주 롬에 로변 中华恩国苏定天座椅中立延浪天座堂年度恩国延浪筹备中国初级落座椅聪明平均一国天座堂平均落中国际筹备云林联政本平壤各种椅抵挡千里贴地千里贴间初中堂平壤各种椅洗在级别垂天协学南昌椅千里贴间初中椅空密界椅突跟洗密银浪那技术给用爱子年椅国际恩团美格堂人格中给汪不均间给必定大姐给温度米给他是同给给温度雷顿不所给随即青年托把马赛 SCI 托接种松变用心给南给这个熊腿的托接种就他变用了地当成立黑带给必定就咱们中间闹有别这个熊心就躺腿恶给老年女不点别选给激烈开不喜欢
0: 接着我来公干不上
2: 连着来公干不上现在学不得了，公干啥？
0: 这是提零级学习的高头，然后做什么呢？那什么呢？就当前面什么呢？是你的前面那的教育之类。那前面那的高头是哪？那就当认识的国家开始，那国内的控制就罢了。
2: 具
0: 体和国内在哪个进步的？你的高头是哪？能够按住联系现在的满洲哇？高头是哪？西安没得哇？喀山没得哇？是吧？而且我之前吧，那时候被禁忌，而且那些的。就告诉你免税堂而且我们是要高兴体会的你就他妈的按住你是爹就我们是不及现在的开心不及生命度而你就爹就我们是不及现在的开心不及生命度而你就那个数据多呢就什么呢是你的我们是这个的机会
2: 嗯这么第二的当按住为什么回来什么是最多
0: 我是吧了
2: 他们当按住俺们都看了也什么了也力度这些人家是给
0: 力度
2: 力度torna tagin kela sungsu naza di nebu ki langjo re ra nga zo naza langne mangbu yora tai na le semo ki di nebu ji yore nebu di ki kare do sna sobta de judim re judim nga zo thunga thungo na shin je judim je zang ko ya kare do sna judim ki langjo ki ne din da je si go re zo chi jyo de kela tagin sungsu ko go ne yin ba ji la go lam de zo nga zo da lyun de la so go ju je ra 딘 a 你 a n 아니 가 o 도 a n 체 n 기 kare to sna, tseme ki kwenye kondolo tongkware. Tak nga zuki ngoma ki kengo zi chenyu yukre, shesue la kare to sna, chile semo nawari sinye dinda, s h tawa de yang ma da bure pa ji chi le nan jo de na za xian da ying ge ma xi se mo ma de se mo si ni de mi ni mi le guo ma xi ne bu de mi su bu ga la ma xi de ge min du di ni de ka se je xie jie bie ji ni ni ka de du su ne se mo ge na za di ka de du su ne ngun guo xi yue ba ji da men jue xi yue ba sang cha zhuo yue ba ji de yi na le ka de du su ne ju du lu men jue ma ji ba na ani ka de du su ne ju ge ngen ba su ye ka de du su ne jing an zui ge 왕제 말하다 닝캄단 착제 나잖아에 타나 가르도스나 아니 최소 쇼에게 년가된다 요한 세상 가르도스나 고향은 주인지미지 에 도나 전부 지치도스
0: 다 조디엔 안에서 줄람다 저 요즘
2: 제 줄람다
0: 줄람 자주다 저 요즘 봐
2: 이제
0: 쇼나 주고 교진 다 그래
2: 장제
0: 다 등장 안주 소위 줄이야 딕 등장 저 소위 다 뛰는 게 좀비나 협조를 시킨데도 왜
2: 전부링 허래 강래야 세모스니데 캡제 첨부 요래 맞아요. 그래도 무슨 세모 시니어들 다 로튜 링부 용조 된다지리. 캡자 첨부 시도자네 전부링래야. 니도 그래도 무슨 대미 니슈 정리로 그 장시지 메시 민도 전부링 초된자도. 디나로 때도자네 로직래야. 로중은이 제 십시세국이 로직 바라래야. 로직래야 티제제 된다 나기. 딱 안주 별 차샤만나 세모기 나자다. 가장기 통마오기. 다 gwenye dindajirwa, jezaan karar dosina, nganju tsuwe nalwa la ya, sabsab majib na, tsuzo le yaan di nalwa la, tsubi nyenga yore.
0: Ndiyan du, nishdi kya na, yewa tuwa na, kyabar zi yore bila.
2: Re. Nga la ya, yewa cheshu chi karar yore sina, je la kwenjo da, ya na, jedu ni kwenjo, tati 답대보니 제네라
0: 알레오
2: 나조 망차지 가르도스네 예제 권조레라 수수기 절람 닥다 말듯이 권조라 다 이날에 가르도스네 천제스 그러마 제뒤네 권조어데 아마나 아마니 부글 권조된다 여레 대대 뉴뉴레 이날에 간주디바 갑갑라 레토니즈 통기
0: 아멘 절람 닥다 말듯이 아마 나도디 그
2: 아멘 아멘 부글 야냐 보 권조 대야 제산 예원니도 아직 가르도스나 마제 권니 권조다 직계제 권조스 아 두스레 다 되네 가르도스나 간조 계제 다스고 간조 슈구 권조대야 예와 숨여 드림 가나 예와 숨 베네자잖아 드림 담보고도 간조 이게 다직 거베인바나 아니 거베 거람데 가네 거베 디 예연 디발이야 다직 토바 소르딘다다 추가 소르딘다 샤예레 베네자잔 세마야 토바 소르딘다다 야나 톰 세마야 마가 소르텐다 제 야나 카르투스나 카다 샹나로다 디조야 마이 소르케 다 이날에 마데 체조 카르여스나 토바 데야 카르투스나 나수 요 마레 사브라 요 마레 포 망보 토용 마레 찌니라 토용 마레 다 디 카르치고르스나 자고 찌니지 데 데그레 디네 코 카르투스나 미수부기 네고 니바 야부 여자 코르파 뒤지 마가디야 예도 그래 예자 아니 미디 카르섬 그르스나 오카사니 nga dukja ji tuan ju de inale tab yasi ya cha su samgruwa da inale di di yu kuo kararu dosna mii ki sugu nalo ya zui chabri zui chadiyo ane ngan zui tanda ji kirkuk sigruwa de ya di ki su di bali ya ane minbu changji chakbu minbu chakbu cha dinda chiyo nyanga wari inale minbu changjo di le na su tanda dinda tanga maari da dini tu zui kashi ya chinpa na dawa ji ki ye yon le ya lepto zani ane nebu bedi ya sugu nalo le ching chabri 차나로 주지 수부 최용 침을 안 드림 니발레버 드림 니발레도 있잖아 안 수부 최용려야 박바야 토바 담한테 되야 다 박좀데야 담한테 요래 다이날레 박바데 토바데지 가르도스나 최시데 직도 마몽한 주 상도 소르든다 제 디마제 가르도스는 파따드니
0: 신한사도
2: 기르베 실실시 말에 헵솔 헵티데 헵티다 신한산도 카버지 게임 그래 다이날레 토바데야 제주 대긴 세말 견조되다 차차장에 콜레 나수 요마레 사브라 요마레 코 깨비마시 다디니 양코 야예 예제 양 두주 파주 침바다 주 양자 제도 시제 드림 마부지 도스 고그래 어 디 드림 니발이야 다 지기바다 토바다 타나카르도스나 자다나 비에다 딘다 네다 딘다 요레 다 드림 숨발레도스네 아니 네부 베데 다둥가 메제 마중자 아니 레베나로 왕자나로 주제 아미 카시야 nyotroye sordinda chagre. Yana karatusuna rugo ta nyingi chakta ta na di cheche, ane nyingi na za chenza dinda na ye, rugo ta na chenza na ye dinda chagre. Dindu zani karatusuna, didu ma chi chabre, da torkyon tang chagro, an kashiye pena chashana, tra jikta lepzo lepzo dinda kodroye, tra pinjo de lepzo lepzo. Ane dibaya maga chugan, shenala nye dinda jeje, ku gyurimbo mada nye dinda.
0: Nyanga chambur duwa.
2: Dinda
0: chambur.
2: Tā dī ngā tō jēla shūngjō tātā, ān hēngjē kī tē, tā pōku chūngchūng lā mā jēngjō tē lē jī kārtō sī na. Kē bī nāng zūy lā yā, āni yāng kō lē tū yu ngā mā tāng, tū yu chī mā sī yuwa jē yuwa rē.
0: Jē sō ngā. Nē tā mē bī yuwa rē bī kā nā?
2: Nē tā mē bī shētā yuwa rā, tā dī nā lō lā. Nē tā mē zā, āni ngā tō sū sū, nē tā jī yā tōng kī mē zā ngā tū yu tāk sē shī kā tō gō mā. Jē tāng tāng tāng ngā tō rāng chō chōng kī tāng tā. Da nying ni che che, na za xii rinpa mepa che takze chigdwa, che nang zo le ha kukure. Sukwa takze chebi xio la ya, semo ta, aze ne ta, lo chong ta, chi ze, iso takze chigdwa. Takze chigdwa yu gyumze de karare si na, nga zam xie do che che dure. Che zang karare do si na, mi ka xie tenpa ni xio zho nye dinda yo ra.
0: Deo
2: ma zo che che. Za zang xien da dinda zeba inba na, ani su su ya goyo me zho san vi tokwa dinda yo na, ani chak takze che na, xi ne. Cha na lo la, ani ha kukure. Da neda de tuanjo de jidang sem na mi kya tanpa na mi nishu sumju ma si neda tuanjo ma ra mi mabu chigla neda de goyoma na neda yo ma ra che zang di nyanga chenpa de la cha wala
0: da tanda gyan la gyan la goyo lam ka te sobre goyo lam di da chik sangne zi wun e ribe de gyan la goyo lam kandili warbe
2: jidang sem na semo ki na za de kya zha gubju goyo nga yantab lun zhe che zhe goyo nyo re kya zong a che zang ka she ki ji karar do si na yang nam gyung gi chuan ni goyo bar dong do dang dinda chik duwa su su ya kha ya sa dinda chik zhe da ina le jaja gupchuk kwa nga yantab lindze che zhe kwan jo re di goyo lam thangbo de re goyo lam nipa de takin kong la ngan zu yewa che tui shu ba yin kane goyo gwa rsa aman di bugul goyo gwa re lindze che zhe

0: 아래 도스나 소소야 시에범이나 고여바 시에범이나 아니 사자냔보야 인지 미지기 면제 제대로 개침 부십지리 돈나 가르 도스나 간주 응원고데 초에 나로려 치툼니 뉴뉴 차제 아니 나자데서 차 조고하라 간주 시에디 레라비 와데 이날에 랑랭의 스토도 갈래 가고 싶다도 다디 간주 간지산바야 총제나로 미드서 초보 십지 메저 섬그라는 거네시나 디디 강 총제단 총세스 이와스의 강민도 총세나로래야 미카시 초보 십든다 요라 어라 야 부고 부지벌레스의 민도 야 부고 범을레 초보 십든다도 사과도 치로 단날 초가를 줘라 초가를 줘도 사장단나 메두자니 아니 대바반투나 야구 십지 요래 디 가르도스나 미지지기 나로니 다 가르스고를 수소야 수수기 체제 체취시 일단 맨저선
1: 스모니니 용수 응고 토비 괜히 시시 통말 코메 지웨티 양탁비 두시로라 땡뿡이지 루든키 사장푸 신탕 컹중투 류디능게 방구 테니 스모니기 응고 토람 약쉐 티시 티신 튜빈 소에나 민급 요체인 양도 쥐바탕 차 컹중투 루거소 능게 메라 키시 추구코너야 키 체제 유에체 사장님께 추구파고로 공예 소부 딱제능에 민별가신 원래 대태기 소부 딱제능금이 추마쇼로 공예 추라집에 빼달 개침부시
2: 민주의 지단자를 드리지
0: 민주의 대리야 대긴 공주시고 그 민주의 제 요하를 살아라 민주의 대야구 시자의 제 요하를 네 맞아 가르도스나 스모네바 망차 상자 조그래 다이날랭은 주 민주의 치타지 치보야 거제 러시아 된다 침변나 아니 간주 인감다 루고다 레바다나 쥐엔당 산조되게데 마시데 내부다 세트부데 이날 쥐엔당 산조되게데 아니 줄라서 제요마다 계속아 대장 가르도스는 간주 면제 제요레 면제들이 답대버레 디인디자네 가르도스 면제 디 대치슈데 가르도스나 nga zamda ani chendeng gi mengang la chinje chendeng menje che di ma ze gareldosna menje che chabi shuguya tuzu gyuring buji da dunga nebu de ma changse che do min do di dakje siga do re di dakje che de hajang ge chen bure
3: giring ge le de dil ya gang ni zhuo jue mi de wa la lai qi su le de ba xie bi li zhong di la ju yin da

0: 디링에다 아주 리젠션 다 제기 아니 남랭게스 디링 아주 리젠션 쇼바 터잖아 쇼기 만난조 제멜이잖아 양자제요
1: 시모니기 괴람조 송인디 당보 류디 체네 괴바 티니 괴람조 티시 티 릉중기도비 포메 저와 총원리 괴비식시 니비티나 주문미에 초고로 괴바티나 마니에 폴라 괴비양수고시 숨바티 착실히 귀내 괴바 텐수 숨시 다이네 튀겨 라빠 당화탕 칼라냠도 싸와 레가냠도 치바 김장직나 초와기워서 제경 괴시마지 체장 남자탕 시낭낭 메괴라 티웨 네발 심슈제네 튀도도 민주탕 로버토바 나와리 통중 싸와네 능규미
2: 다때 탕세디 아니 치기 류유아 왕아 티잠 메인베기 나항래야 샘바기

대답이 뭐니 주나? 리규 기베티 손에 다 개체념시 장하라 체우의 사토로 화조 유배 왕키 주기 댐바시도 교류해 저기 내배 남라 최고 초배 로직 난기 뒤주의 망치와 포리타 무리 카소소로 되진 개폐 뒤수 시내 포모념 좀 체내 교체무식 체기해 개폐 뒤기 쥐표 모두 나보로 교조싱 티콜라 시행이 낭조 첨부용기 과배 랑기 돕쇼라 땐네 내급기 김장 소경치기기 나수 탈라 법에 쥐무리타 나수 밀케기 쥐무리니 과배 김기 공쇼 예배 뉴쇼 유구 송겹체구 미진웨사라 파주로 왕자 토 매베 쥐 포티 김장 신식이 사라 급시 링 예자라 제바타 고베 튜잉에메토 김다기 권예 초베 니가유 왠야 튜급 티에징니 고왕의 링키 까마츠유웨 튜지시 고와 포리초 주즈랑웨 튜급수 옹마타 징바 첨보로 교조웨 테니 옹맨 장바신 낭베 옹마 잡으식 체그유 테르디엔 콘조로 고왕강기 시에겐세라 교수직내 튜지정시기 내부체베 람파르토 Rang-rang ki lo la pabie gama ri togu yabshi. Togang ki chweze chema ru cha zho batang dunne. Zatang ding tu gui gyu chi nge che jire pe batang. Muri nam ya, ringgo ne ma ra pab yong ne. Puri nam ta nyam zom che di kyudu chowara rygu zam xing. Gama jigwe tu zi shik ngang ki chowyong. Gowa po chu rangi kheju nguan chi. Rangi lubu xie ta nyam nguan yi yubshi. Tenzi che bara mi yu jigle me ti. Teni lo la pabie muri gi yi wang chok chi shi. Gwantyu ki duwi togaan ti, kibay kuy chenpa shidu kyoro ne,

코니 로숨을 내비에 고개 포리시 인신 테니 랑즈의 뉴고 비비에 쉔사르 키로 주지 인비에 코에 탈로 장을 로라 퍼비에 감시 니규 저와 찬시히 고개 포리초 로니니 포슌 차스네야 감아직비 왕자작비 녜바 메바라 콘즈 빠지탄웨 류존라 덴니 자츠네비 머지지리레 나바라 게네 줄린 지급시 로스므르 리비 고게 포리 테라 슈크단 덴베 샤네 게버타 빠지탄웨 류폰 징보 봄바 제레 시슈 체와 강식 슈다라 쿄비 능눔 자주니 유발레 파르 시기뇌비 싱암덴 티다기 코바라 딩츠 체체레 폐기 코베 고아무리라 유체 옴네 고메 이완 초토베 저와치 웬야 고아무리 깐지기야 괴사라 자르니메 你们卡些送为结束可以特别了军队当晚日天可别国王母里了能做前年与人不松行特别天你该国的美吧了人一给这些母里给塞里的谢托别切得皮实问家可以当不努力看意思呢国王母提了落地就是有趣 고아 프리티 잼즈 메베 니에 고단 틸라 수 칼라토

공무 기디 타 자식분이 루리 신도 잡아시게 나와 타 니니 거주 뒤다도 낭조 치스시 인식 티다 조세를 뮤토라 지신라 독지쇼암 류비 토리 충두 제바 알로 팁주고 요라 자순 상원수 홍조웨 광주 나외 제수 장례치나 女秀铁掌短棍没把它，来拉布多不切这个月。

과제 고자 조주삼 유협에 교존디 카도르 고도르 토 케조잡유 교존디 카도르 토 동겐티니 교조의 낭토 쇼로 용어외 수요포리 주삼 대인신 관즈 랑랑게 주연율의 대인에 교조 총총자 조그 유시 고와 무 교조 세 수요의 람파르 토 고와 표 자게 토토 고르모 나자오웨 가마츠웨 타브식 샴지 유에징 테니 타브주타 체시 송토 제와시시 고와푀 교주의 탄잠수 90 체긴 정리기 뉴방원디 고와메이 완초덕치 테니 첩제 오바시시 대다라 교조 충중 시광 왜 채나 개신 코바타 론너 차우베 프리 시엔초 칠비 동기게 데니 전수기 뉴바라 시제 체험시 제라 티웨 전야라 동대 체베 급수 우타타 송슈라 최감 체험시 되시

테나 중 총잠체외 리코니 소자 페모체 군주 자유도 교류해 자자 감부티다니 소자 마부시기 속격기 카세소 교류해 관주에 팔라 세리테기 전주기 저와식 주변에야 편주에 팔라 초래 체주에 매바라 마초의 직등기 관에 리고난키 자주 감부티 냠자 냠통 체신해

나와 초야 강능신 세츠웨 캡고 쳔보괴더 나웨 랑기 착제 뉴질라 띠니 세츠웨 캡고 토세 초수 갸기 땅디 니다라 지슈르타 지제 파라 야르제 머펍 제기유

0: 사진 숨도 기급 준비해서 좀 숨겨 풀티 시중 신제 가르세 표지 전공 그 배윤 정도 위바다 테니 중국의 노규기 경외 남아는 신송경기 대지 개제 시시 된탱 지메 시베 멜로그니 제낭 모튜니 이원 중국 뉴규 제바 젠부 슈규인
1: 爹堂的女别错接堂。
2: 今年社会年跑拉不远。今年社会年没他们接堂跑年不远。石洞路屯。吕中为参。张阿拉托南陆军面具今年社会陆军阳大街的地堂堂马王馆松江墙

0: 대체 쉬었다.
1: 장 도르드다 카리스트레스도. 이한 체면 또 좀 가라. 방접게 과 신배.
2: 봐라.
1: 그치. 님은 뭐네 샤브르베. 다시 내가 바빈 봐. 십이 부지. 是吧? 대응에 샤한예 바버스 부유.
2: 봐라.
1: 뭐 이거 마셔.
2: 나키라니고 소지베 샤드도.
1: 샤다다 소지 부요로. 꼭 비칸다 아칸 소지. 닌다 쪽쪽체니 십지 인승고로.
2: 티니 게튼다 키랑가 갈롱르거레. 티니 기디.
1: 가레. 나응이 기부제지베.
2: 기부제 토미도. 이년 가래 준다 되지. 유버사 투치기. 유보 조선아. 데데 김부터 도치기.
1: 총세야데 닝주 매바. 랭삼 양스 샤해 요마지. 녜챤나라 님숨켜 안 있음기.
2: 말에 균주치기. 기랑게 같이 순에 다치기.
1: 디야 하게 시스관. 드링에라라 나 즈이킹기 총대고시오. 강교 시도시아. 선이 아님도 지겠죠.
2: 선이라.
1: 가래. 양 범슈주도 졸려 통문도게.
2: 티데 마리. 니 계란이 뭐 용초.
1: 용아.
2: 이내가 전다주. 계란 그 쇼산 레그세로.
1: 쇼산. 수레.
2: 니에. 고비 강기 총별이.
1: 네 칼린스로 붙이고 그래.
2: 뭐랑 오늘 준비시다 하여래. 로큐도 뛸 때 우주 세제 용조리. 총각 토담 야구시라 치그래.
3: 차샤 야구시 좀 뒤에나. 그새 나 레우 손에 얘기지. 계속 꼭 뒤에나. 장기 총병아 뒤지시다 너 없이. 나 그 뒤 빌리지 봐.
2: 장가 붙이나. 캡산다 교구 가르포네 가겠습니다. 고비칸디 장치 수조이 니디네 주스 마레
3: 나디 일로 춘대게 량차 요비 장게 돈도 두데 셰미는 가 량네 두고인다
2: 고비칸 꾸티스 뭐라고네 셰나 땅이 큰 마레
1: 고비칸 메브크드스 샤오레
2: 니디 마샤비
1: 뭐이거 봐유
2: 진셉제 다리 이 계란을 수업이야 타무디
1: 용아 네 계량고
0: 디스 더먹무다
2: 용아, 맛있는 계란이 보이고이.
0: 보자, 보리 학교. 보리 교도 쉬우시지.

0: 내배 엄지를 하지. 제 말을.
1: 제. 걔랑 거 숨 다 그래. 그저 당아. 엄지 꼬라 주다 매배 엄지래. 小爷, 연달아, 냥아 세주러. 고외 주다 매배 엄지래. 내가 매치 걔랑 비뉴스 시외 샥주디 추수 뒤게 세브리로 와. 더도 걔랑 보 송일래 다 토브리. 걔랑 거대 엄지 꼬라 주다 매배 엄지래 수고 허르바. 코드 육샤나. 더동아다 줄일라 연달아 상무 주다 매배 엄지래.
2: 드디어 쓰기.
1: 그저 당아. 걔랑 명부이나. 맹갈마 앞에 맹갈피지 엄지마 센다 그래. 학생 남자가 시작주시 더동 최접다 나 니사바 찌가시 제마수 엄지 제표였다 내배 소지 표그래 아 아자라 드디어 제 말해 다들 보고 봤지 수리 장도 싫어요리 이내 능미 롭스기 카드 체제 막도 쓰고리 간이 있으면 키나주 시지게 주다 매배 엄지 대배슝 산다 세야들이 아자라 수리 롭리기 롬지 롭주지 롭주초 디네 맹가나 레가슈 디네 표준기 치주 멤버 차바 깔레 가수 유메 캐나가 힌거 유메 예 신거 유 맞어 세주 신거리 고쇼 당라 캐시 드린이의 셰베 게스트게 캐랑 토르 머치미 이나 캐랑게 나 태준시로지 예민라 예미 주스기
0: 장게 구월 계시로 시고 봐.
1: 네 구월 계시로 측면. 냥아 주변가 면보다 내로 상면 섭제 계시유. 줄라. 연달아. 나타도 시작줄 조구유. 나. 진지 봐. 아, 고문서. 엄지小燕给多少个点擦擦数。天哪嘴吐马车比年轻个月。一年年嘴塞马车空了。年把岁也不大年岁也不是给不住的。天哪嘴面刚打死马军了用途的。

0: 三三三啦，我姐姐喊哪说？上三班，俺们去过来给送俺用的三句言。俺同咱老板去一趟。啊，没事的，让些接不离。顾伟，顾伟也得向俺约点伊，今大头就别的休息。
1: 现在我女儿，那自己不下。啥还是做？顾小妮做哈啦做？那
2: 下，俺公母从事了些通商民族。之前呢，搞到三十多米着。啥米还接不接？没，俺呀，听大姐姐讨论我年纪这么大，但我娘没裤子，没长不起。
0: 콘주시도 쌤 도구에 가져오지. 가봐야겠다. 가고 대리 콘주다 저거 챙와지. 언니 김사세 챙와줘.
1: 영아,

0: 남친아 비기 저도 남친구나 키라 시내 피해주마
1: 근데도
0: 접집도
1: 남친이야 도지스
0: 이해
1: 볼게
0: 불었다 샤다 네 신규유 신규유
1: 나 보다 흘린배
0: 남친구나 남친이야 키나니 순샥진한가 최진한국이 남친이야 네 볼게 불었나
2: 네 슈바센다 네 왜 샥주 당구디 네 제메사 네 왜 네 시티에 네 규명매
0: 메가시 다르고도
3: 이야 용마리 용마시 다들 내배 스스로 개식지 계란종아 이지 매미 신규 이내 내배 스스로 개식으로 봐 당구 샥주 진예 등 하소한자 네 내주 상무 세입 신규 제자 샥주 예시한 사부 역시 네 알아 음지 세녀 등 개시하지 유주 하유 되죠
0: 지난 이 교호 타진나 다들 내배 쏘러 네가 친구도
4: 급진대라 태수나 닝마리 태수나미는 부구 쏘 쇼었다 계란
0: 용아 你
2: 要过个事的，偷偷的买了一本书本呢，念啥？念了我马上打住你。
5: 哦，
2: 他在哪？俺们上小学就吃这些。俺们是过了，偷吃死。你呀，不是，这怎么了？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呀，你 天天等我来，我一起拿他。
0: 对不起。

0: 엄지구라. 네뷰 키라 제고 있으기. 피다.
1: 엄지구라. 포체버스스.
2: 야, 계시 아감다 마시지. 단도 속고 겨버지. 마가 속규리. 어제 단도 마가 야구제 쇠매자. 니세지. 니즈네 법교 마시.
0: 됐어.
2: 단도 내주 단도 접집도. 랑수우치도 제만에 소연나라 소소소고 도나시라 채고시 어제 되게 타마딘 거 어르베
1: 어실
2: 타마디 인지제도 보지
0: 디 엄지고라 기라비나 저 디모도 수야메베
2: 니야스 야우세교 게나주 인지 나도 영나 내 뇌 가르유네 제마소 쇼시 계세선도 마디어로 도나 매여 계단지 아세가 당로
1: 도제나
0: 엄지고라 도제나
1: 고에 계속 그리 쉬소
3: 제죠 내면 너무 세세 제배 콘서트 지금 또 오면 쓰고 돼
1: 당시 엄지고라
2: 계세선도
1: 가리나
2: 다는 네버 예수께 보기 마음지다 보정어 네버 손자 네 네베 수고디 나는 겐히오
3: 그렇죠 차돌 쪼랑 컵도 네버디 제 다음지 네베 제도 쪼랑 맹간네 샥주에 치담시 할지 우리 디수 주도 직면배
2: 주도 마시 마시 침로관에 시는 예 놈에 샥주 제베 규름 날래 내 주기 하마소 제장
3: 제장 가리 요슈다
2: 제장이 후다 받아치 제시 처지 체네 대대 임지 대비 다시 세일을 쓰고 말하는 데에 통마 음지자가 금세 제도고 말해서 한단단 놓으셔 미신다게 다단가 저 유매디 개침포지 수수 통매 섬도인도 제제 아주 미겸예 잠을 쓰면서
3: 저 저랑 폭도 망고 딘체 충분히
2: 단도 음지 망고지 아주 내 시인의 줄 허고시 저디 내주 섭지중 정마시 미지가 가야라 남산로 동신이라 통두메스 신유유 제장아 저 내주 가채비네 계세 지구시
1: 엄지꼬라 키랑 신의 삼통이 뭐지 문에 채는 게스텐서 나증아스네 키랑 쇼가 삼치 이네
2: 직전 시자단단 연이 있어요 이자 키랑 저에 걸레 갔어 야자.
3: 저, 네 근데 쓰네.
1: 다랑게 가다 저 말이 구에게 된저 세디 수수심나 지어지.
4: 용아. 나스네 세디 너무 맛있지. 다 그러라고.

0: 지
1: 우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레도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3: 발람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토나나 소주념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즈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약슈디

0: 저 엄지꼬라 클래 가스. 지만에 니에 잠시요. 지만로다 아티에 치는 용도에.
1: 제생아 라모토비다. 어쩔지.
0: 아니 잘라. 폭도 담다 캐어 마시. 제생아 진지 쳐버리다. 하고 수에.

0: 金大叔眼睛也属于呗。啊，看啥？我从不依，看咱吃了还是学不到了。看啥？我过小姑安了给，吃不起，撑住不依。过小姑安了？过小巴了？啊，过小给过别看大妈下节门口样子，他的双股对不对？看过多安用呗。过小给过别看大妈下不来。他的。
1: 이 담아 샵에 있으리 구쇼 꼴하게 챙겨다 죽디겨 나왔어 시다

0: 하지 써.
1: 저저. 라강 치마다.
0: 베레 쳔모. 감사 쳔두. 갸십 치자.
1: 되다. 오늘수요. 뱀스다 순게.
0: 뱀스네 수후셔봐. 장뱀의 수도.
1: 젠지르.
0: 샤게니 미소기 르장라 라우청이베서 지. 있어.
1: 네 자녀라나. 글래스스.
0: 先煮锅里.

0: 번염 되베 미디 랑크다
1: 수수 양도요
0: 수수 제식도
1: 야
0: 재미다
1: 대체 지기 은님도 써도 예샤미다 랑케샤 유수 예체도 랑케샤도
0: 고시 된데 김녀 여러베
1: 인고주 샤치레지 나래 케 여러베
0: 인샤 자게가 셰바스기 메소스도와
1: 샤셰프리 셰바
0: 수셰브스
1: 샤
0: 아 수
1: 셰

0: 주차 중에 휘기르자 몰랑 깨다
1: 대긴 안에 몰랑 깨자
0: 대승 마시 코난이님도 몰랑 깨셔봐 아님도 지인다
1: 영아 몰랑 깨고인다 몰랑 깨자
0: 몰랑 가르기 봐
1: 알아서 너무 장모 때문에 타고 용시였어 몰랑 깨비
0: 단도
1: 깨매
0: 깨 봐도
1: 단도 몰랑 깨비 너니 내 스타일 용시였어 몰랑 깨비

0: 가르쳐도
1: 저도 금부자 빵피자
0: 어 계속 마시
1: 또 쓰고 와
0: 계속 말이냐 고안 다 알아봐
1: 야 디추
0: 나 보르다
1: 부인 봐 가르쳐지 부인네 디추야 하지
0: 초동 닥시
1: 챙기셔야 유 니구 뷰 베스다 망루님도 대유
0: 추두니
1: 영아 추두니에 재능인다 베스기의 동리 추두지나 베스기 동고다 깜정하나 베스기 동리 또 톱도 왜?
0: 그대 장군은 대체 합시다
1: 아직 이렇게 합시다 하였다 영도 왜?
0: 간다디 추우미
1: 디 추도 마음 줘야 마시 쳐도 배우치 하시 추수여 맞다 뜨 아 디 추시면 도가
0: 오늘 디 주로 생성부도 왜?
1: 응응

0: rangai ni tu e marani mo shin ro ka bla rangai je ning la la ne yo ju de di gon da de nga ta ta phi ga le yu di du rangai ge ning la ni ju yo to ju di du ra pe jin ni ta me be su tu yin de le mi ra la ka da ni yu na xi su zu nang me da to xi te zu ni sem xia yu di du ne che Rang Kim Zhang Yimu Shira Gichu. Tagna Shin Rai, Pong Simsan Shiri Samchu. Tidu Dundu, Rangai Nindar Shi Gen Lingla Da Khabzui Gyo. Nga Le, Tunzi Hyun Chingma Shi. Yine Tidu Rang, Nimu Chun Chu Shin Da Shi, Chang Shushu Gine Gui Le, Wen Si Da Chuki Chingwa Shi. 今天送子你让他拿马些夸西的弟弟吞多小豆为俺要了你可对你让给你给送谁俺给俺说别够了两百四十吨对别的都是两百能洗掉过来没出来你当时让土罗钱送别今天急了让你一切都马随时弟弟俺俺们这事儿拉去你也算吧 当个这小事，没做那马瓜主角的三处，哼。听得见了，让阿来西拉克兄弟不信去。马赛，勒麦斯通给，等到年长了，跟这钱的感应是不一样。现在杨三过皮了，让年三处那个搞到吃不成都。 이내래 니 랑다 님도 메스게야기 저와시라 증기 명가 날라 낮에 김배 능미다 사장 카트에 먹고시라 요시 쇼쇼 랑바라라 미시다시야 김제 신구이배 카인스는 공개 랑암라가 고란다 메치 카트에 말해 공고시 타나시 호랑틸라 미지게 다도 치고 행이 있은 곳이 나무니 심디네 이미기기 시즈든 제 좀 집에 로중게 타조 우제 가로지고 있으면도 문에 전에 실리나기 사상게 고도 참부 역시 봉부님 시사디 예전에 게링라다 아자 릴라스 곳이 레그다 부주 대당지 근지티엘라 예덴데 남다 유마리스 켈렌 투브미도디 제마그니 소아 역도 근제 중네 나베드 랑치라 대도 치인라 게링라는 시제 인샤샤제 대기 샤샤 3년 남아있는게
1: 니들스 키즈에 맺히고 오다고
0: 누구 통계야 쏜자 쓰고 뉘어야 뭐죠 제마 흡습시죠 3년 남아있는게

0: 디구이 렘께도
1: 나 디게 수제 간단히 봐 디게 튀기 키나니게 티주는 거 맞베
0: 자게 나다 군지 닐라라 심제 마스니 홍도게 잔나무 치료유사 나 용심 치우래 더더고 몽제 되는 용말다
1: 센스
0: 让自己转的跟这几个
1: 哦啊讲明转念没都是点不难等下点点人家从不开始采皮没事对了天文公司的事也会有马力因为你也想不到的我看到你的看成对面多了顾伟大的看成对面多看大姐吗大家点呢看到你吃的好吃
0: 那进去吧。
1: 嗯，我去公园去拿。
0: 让你休息。

0: 借在你的对他们打了什么打擦给自然送不落用不行了你让他们不借心地意他念书命对出别托的让你看你就意
1: 너무 증마사 니랑 숨제수샤 지만이 둔다 가리니 니랑 칸니죠 타당하라니 나지 미르와
0: 침장이 헤치시 침루토네 타드라니 미차브리

0: 부지 또왜
1: 아
0: 야 가시 부지 너가 누구야
1: 나 마리
0: 쟤는 술에 어디 이리 배 가르쳐도
1: 키니 가르쳐 없는 예시에 무슨 간다 뭐라 다들 나 내래 롭중 치삼 시험이도 시브제 교진 가르임에 랑게 신세 인기리
0: 로봇에는 용도해
1: 미안 용구유도 차도를 동시 디카리에 믹스에 저도 제배 면쳐 디동부다가 상자조리
2: 顶着客厅了啊，看了年不了，
1: 麻子女了，
2: 嗯。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자 놈 용자 나르자 용자 写啦 ，Twitter 切不看，你打的 切不看嘛写不？写啦么侬参不随地，抄啦你做难，抢啦侬怎么去？手动有困难，输不了讲到哪里，直接马给我们。 사듀 서동수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우디 더 도마 여행 가린다.
1: 여보지. 예.
0: 왜?
1: 샤모 과유. 코베 렌라다 님도 된다 시야가 친스. 도스 내가 님도 냠저 친스.
0: 전에 하고 좀 부셔 봐. 맞 님도 줘.
1: 미. 나 샤모 고히. 도스 내 님도 냠저 친다. 영아.
0: 그래 영아스. 영무도.
1: 이내 나 저거 싶다 오기. 랑게 나 저거 싶다 온 거.
0: 왜? 장도 어디 왜? 아니 갈라서.
1: 뭐란도 요 말이. 교신다.
0: 왜?
1: 나도 여기. 칼라니스 소다 케미도. 프랑스 탐지 김바 도스네 나 봐 칼라서 치가.
0: 수수 저도 내 수.
1: 오지, 너니 발라 해 봐. 진짜 여러베. 우디르 클래시 부디에서 가져러. 나 수수 취스기.
0: 디디 이거 줘.
1: 让破球人嘛的你让吃下去让小木给你再加加起个单子位你还没能你出点个着啊他的让卡拉斯个着死的过但出了车子啊自己我都没多这出去当个着行我中位让天我用你去三路口稍微的也去成就位自己你让谢我
0: 장게 마신 니에 제이샤 가산 랑게 깨베
1: 제잔 급디단 듄제 공부 못 춘시고이 주진 나가죠 찡아래 깊죠
0: 아 찡아 중매
1: 조다제
0: 아 찡아 라불려당 원해 중매 니랑 시오 공부 라불당 니말 다 라불려다
1: 니가 찬스 깨뀌로
0: 찡아 찬스 깨뀌리 뭐도 나 디제메 니랑 시오 장게 디제시에는 듄나면 찬스 깨뀌 두마시 주진 나가 중매
1: 아 찡아 찡아 원해 중이 두기
0: 라불려다
1: 나 조가만 조가
0: 나 중매
1: 조가만 조가 찡
0: 중매
1: Nyerang xiao, de ba li zhi da. Ke si nyerang ge chuan wan che gi le ne, zhong zhe ce ji wu zhi da.
0: Sha ge ge da.
1: Wu
0: wei, ni xian bu xue, lang sa xi jiao zhou.
2: Sha zhu de xu.
1: Zhang gu de yu.
2: Ma gu de xue, la wei yi gu de bei. Gu ni gua xin zo.
1: 微微给中国多的事业咱下月给克拉斯还提示啊嘞见得人多多的让给谁呢哼走卡斯丁一对多看跑跑李斯奇对对麦当劳消息走南小给你浪西做你没吧
0: 唉，人很多，见不着几个去。可是人家搞了个嘛钱呢，我你出去学了嘛哩。嘛哩，你看他这话可有点啊。叔叔弄得钱吧，心可没多啊。你让小叔叔的把俺那弄啥下？
1: 人，俺弄得钱不哩，让你们都用弄得钱钱不哩，没人意呢。
0: 喂，让俺先喝一杯啊。你让小叔叔，特别让你们都气没不多，让出去个人尿还是给着呢。
2: 让多点几对的项目可用可积极，经过上山地这所事多，你让人家嘛钱呢？虽然你也亲也有嘞，不见过弄得强强。
1: 说
2: 是有啊，你让小，不是成个最面那个项目的喂，你让小，我的这隐私里边占不多呀，哼，让你呢，吴迪。
1: 对我一套，
2: 天天得用些，你让了他歇一月。嗯嗯。列兵过人。嗯嗯。可不是我那俺们上了，那我找不着。嗯。你兴趣。之前的么上些个地，不叫我些个找不着咱们找。现在我你心疼不是多。嗯。一年那我找不到。 가부디 베들로 하르다 지동 대회 중마시 너니다 정말다 나라니 지만의 님도 쉽지 벤주 규용시에 이지 심튼도 없이 오시 상가친도 제도
1: 영아 티지장께 나 차연 디비 사시디에 치지 디지세기 위한 비
2: 디그 바치지 니야 라라 락다 쉐이

0: 삼로 갈등이
1: 삼게등에
0: 감도야
1: 감도
0: 제너랑 잡아지리 생이도 희생이도 야면 초콜릿 생이도 여러 보세요
1: 무슨에 랑아서 감매 봐
0: 팅지 세바 싱마제 마세 랑지도 녀다 주시 교도 등이 두기 드리네소 장르 규모만 세워서 봐 근데도 장이 되면 두 개야
1: 네 야미게 매도 제다 캐과치리 나세제 토뇨휴 이네 미게 나 요디 제버 당고히 문에 지저 현다 면 잡시도가
0: 장가 삼도 제 당고시 매도 세야디 니부르바 캐과치리 세야 쇼주시 요디 잡고 손자 디비제 제오시 디제 제빈의 장게 그쪽이 비추 간디나 루토르다
1: 오시 장게 니 루김제 십시에송아 나 요디 자자 챙이 됨시도가
0: 시도와 장가 삼도 제 등글 삼쇼 저 슈원이라라 책티스 용도에 그쪽이 비쪽한 디나 로베 마체 점블링 비쪽한 디나 로쇼시
1: 쟤는 아직 딩칸라 마치비
0: 인고쇼
1: 오늘 싱구티아르스도와
0: 프랑스 루브 부탄 디나 로쇼시

0: 노보, 나 로용이.
1: 가봐지 봐.
0: 루지원 군수님도 꽉피스톤 같이 깔려십시카죠. 난저구티 니세네 기가르자. 군수기가 센서 신입이 있으기. 순이하르시도. 다다르 노보, 니자티 손튼제 가르피쥐던거유.
1: 쓰란당 피쥐던거유. 가르치소.
0: 맞지, 루지원과 아지랑게 튼제 가르피쥐던거유 메기 지지 원조시다스기.
1: 루지원과 아지래. 야나, 배미시엔다지.
0: 맞지, 랑은 좀은 좀 마셔라. 랑가 탄다랑 루지원을 가봐야겠지, 치다. 치를 돈도 미망고유. 군수에 시에지.
1: 용아, 니란 이지이. 레예, 수고하죠.
0: 같이 가.
1: 다들 예초일린 제비. 들이 나와 니부 허야 님 약수 들으셔. 들이 유비는 돈도 나와 지 구우지.
0: 맞지, 나, 너부, 나 탄다 루린 조인. 도승이 스키업주다.
1: 아, 스키업주다. 니란 주로 채우.

0: Koplin shao la.
1: Sumpu sui su, ji bi gen ni dun le wa yin.
2: Lis Koplin shao la, ji bi gen ni dun le wa yin nam shi ngun ba yin.
1: Ya su, gui tong al ge zhong ya.
3: Deng deng ngai yu da, Koplin shao la.
2: Koplin shao la, ni mo do piu ya yu ma shi, ran piu ya ha do.
3: Piu ya ma yu, kirani dan de ing cui de yu men cang mei xing ge shi.
1: 그제도 괴동하라 기부도야
2: 유제다 동원 스시칸수 쇼게가 기증구지 숨십수기
3: 제노로동다 샤유 주둔선바 냠스가 담비는 갈래십주어 마시베
1: 대지요 마시 불규 임베쇼 드림디 인지 기우다 넘치모도 창만 안 가대 좋다
3: 아따이네 비사스 니메군 레가데 온다 남단 되지저 유자 갈래디네 그두 주도 조이나
2: 다시 칸트 지금 안 되다. 드림 디 불교 상의 교육 시 니에 제는 야우시라도
3: 키라니디 야후 여시

0: 대도다. 딜레미 사업 상매 규급들다.
1: 디카레.
0: 로그 하얀 주야티지.
1: 로그 하얀라.
0: 남스다 미유기 니데 닝주 내스들이.
1: 망고 딘제소. 너니 산주 주르주니르도가.
0: 동의토 덥데비시라지. 모자 놈로보다 개요 말다. 이내 갑쳐 교부지. 니엘어 갑쳐듯이. 니네 보글람가. 디질 세바드 림비이너. 다게 집지. 뭐야, 기니 렉치시. 니에 칼로시 요가시. 이내 꼬여쥐 제단 노비이너.
2: 푸하스.
0: 동갈레 토글다.
1: 让大小莫卡着真真下 你真过呀卡着多
3: 啊,是,他让给起,让给起 卡着一杯亏水,做个大臣们咋做要求吧 你真的切我的鬼啊 你也让他切我 小莫把切都没学过 你也切都吧
1: 用啊,切得起
3: 你也切我

0: 干啥？跟着多，电工就这个月咋工不多个？工费，给那个你了，老家门口拿去。
1: 今年也过节，今年先不定做那么多大别的多呢，先养羊嘛是。
2: 当然是啊，听我阿姐说起个，明天养牛了拿去啊。不过给阿爹个，明天养牛的是啊，可不人来给俺看的多个。
0: 是呗，让个什么女子，不给多少钱好的，给些让个明天买两笔呢，你等我打。
1: 嘿，那是可别人啦，
0: 老多人啦是呗。那是老多人啦。让敌人拿刀对准别。
1: 嗯。
0: 老子是这么接，什么人没接啦？
1: 什么人不接面？他这对子差事呢？俺顶这可拉啥个装修？
0: 是呗。敌人我把那么些要多，毕竟就凶那些，马上能住你等个月子，其他你光打卡拉也不会啥消息。
1: 可别拉到接呢？
0: 跟着多，请这个多位。
1: 那咱们多。用啊，节能你注意点。
0: 拜拜。
1: 喂，老丁不是人来个，上里要听这那样个事啊？这位院长去不是？请去别。涛涛呀，人干么多啊？
0: 你要是这边去做些个来没多，叫我啥子？玉姐，
1: 让广东那啥去？你管嘛去的？听给广州记者说，咱玉姐个那么着啥子去没送？前阵没让送个狗死。好子，
0: 别看了嘞，老姐真大人。
1: 前阵俺是可对广东看那邻居去着那生病，来了西拉住着吧。
2: 嗯，来拉住的是，人家看他们那弄这弄起来倒是。
1: 普及不到去哈多，啥都来个啥么事？
0: 前上去，广东港爹爹，啥都普及不到，去要么事？唉，那么了，屁股穿了三个爹尼嘛着？喂，俺听你说个出租车吧，那么当亲戚，羊屁股有的？
1: 哼。
0: 嗯。你这几人都爱看着，唱来热嘛去？
1: 交去，工地活的也明天准备起，大家去啥多？皮给来对面的工地上去，广东工地专属的给俺捏下子嘞。用啊，谢谢，走。哦，皮给多。皮给。那你给看了着不巧，用啊。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 키랑 능피 요마르베
0: 능물랩시라오시 나 곰샤 나 능신기 원구견 제드지 가바치 내 따도 진여 있어 뜹디비스도 등어도 말아서 랩식부시
1: 알레 키랑 코빙 이브리
0: 다그시 로주이 코러 나 가마 주부로 갈 수지 제가 먹던 놈조 주부 중이 키랑이 불규 이미
2: 언니 단다 말이 이내 겨우 찾아요리 단다 언니 응원 좀 급리
0: 제니 역시 로치주 디제 코르비 찾아오셔 봐 아 아직 마시 니가 곧 메기 보배 지라 레카지네 뜻디미도
2: 제는 기랑기 셔
0: 레게 줍디 남조리 제좀 씨

0: 딱 다시 녀랑 된다 시야휴. 겨울에서 숨죠 역시보. 녀 암라게 르사 샤베 겨울라 아멜리오지. 나지다 님도 칼라센 숨기.
1: 이년 알로사 겨울라 암라 자중이.
0: 이년 녀 르사 겨울기 풀규기 튜디 넘죠 대피. 장난간 님디 深圳的 상하르 풀규치 상하이네 아멜 풀규치 녀 마지비.
1: 디담 사지비야. 난가 님올레 리액티 제고두. 장강한 인식무드게.
0: 디앙아레 앞스시. 란삼돈다 ran amal phukyu chinye son za nebala da amla nim do khala sa yo shi dinne ne ra khasgal chi bo amalia sash gi bti je yo shi tan do ji hu che shi da drup tu bi ne
1: ka shi gen ba
0: ran amla da nim do le sa da ya yo shi
1: tian wo ne tam sa ran shi yong wa ti ri zha xi be yim kha sha chi na be de tam sa gen ar du wa na le su ngi ran khala sa yo
0: 让给克拉索星期月，蒙古索星期月，广寨打广寨，广寨索星期月打。我是来。上下雨啊，你也是女。马金吉莫笑了，俺拿古迪的，拜拜。

0: 다린차다 저메베 미상 마치로 니가면 야마다
1: 아켜치모 쇼몽은다치 니 로부체 되어 왔음비
0: 장게 되어 뉴수체 되어지 수수가 저 범신다다 셈치 뒤용 통뒤 셈기부 유기마지
1: 지 셈기부 민도 이내 장다 쇼모 참도 갑시다
0: 교수 십수지라 참으로 차샤
1: 탄다 장게 나 장다 쇼모 직습 직뒤인 스기비야 아
0: 지도 데모카시에 맵쳐뒤 수준 체크하고지 나오 수준 뒤조 맵차제 팅의 수준 뒤조 가위베 민원의 셰비나 빠르디 수통뒤 심스 태유 기마시
1: 장게 진 가지제
0: 동예지
2: 동예시

0: 도중에 녀세뉴다.
1: 장토도 리엔빈다 좋아유예.
0: 예. 뭐랑게 바르카시스겨. 디네 파티 수지. 나고유사.
1: 송겨비 춘도. 도스더디. 뭐랑게 알레랑 융체도.
0: 클라사 님베. 상인의 로프치 가쇼.
1: 승민, 让叔叔，你别急啊！

0: 영화님도 피다.
1: 드네 피다.
2: 영화
1: 드네 피다.
3: 인내서 칼라미나. 칼라시 해보자.
0: 뒤에.
1: 뒤에.
2: 매주 보면 좋아.
0: 개 재밌는 동안.
1: 그 샵은 콜산나 내수 근처도.
4: 다들 내 마다지 집에 가는시.
1: 영아, 내수 가루에 내 뒤덩이 다 좋아시야.
4: 내수.
1: 레이 암라. 라, 보기세. 말이, 나 먹고 없지 보기니 여름에. 부르다 버물다. 부르샤에. 뭐네 부르베, 뭐네 부르베. 말이 암라 암라. 니 이렇게 난 쇼미다 나 피드렸어. 레스 노보 마리 쇼모 쇼모 나 부기샤 부기도 와 땅아 부굴 밥 차오지
5: 잔테스들 쓰긴다
1: 땅아 부굴 밥 차오라 나 오늘 기부스도
5: 부르샤 보세 진도 몰라 쉬우가
1: 셈네마 자 셈네마 왜
4: 내가 당시 제자수 집단 참내 제사와 기업 권해지미도
1: 뜨다 네 지당 찬내 제 사와 개브리 사르바 네 갈색도 나 보기자 된대 저시 선다지
0: 광무소 진동 레이라 자스무스스
5: 어머도 낭담도
0: 낭담민도 지당 참내르샤 디키랑 자라이 여제 남로 라사체스트리시미
5: 라사체스트리
0: 클리피오

0: Karchisong, karwada chwe junga, kye ching ma ri. Nga pu ki zang zhexi sun dar da, tundo jik seda tang ri.
1: Sha yi.
0: Wei, da zhabu zhisha, gong zhui nam zhu zhar ju, tu sui tam zi chi da. Ao men li jian sui zhong khan ji cai ni, nga nian tu tu ni pu lu da wu. Oya, da ma yi ma chi, nye, nye lung zi sang ma rang le zhe chou.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신부지도 와.
1: 고유링소.
2: 니엽스나고.
3: 되다. 소싱가 도그.
1: 아살라, 자조시다. 졸리도.
0: 괜찮도.
3: 신부도 괜찮 마진 락세 참도와.
2: 띵아 좀 마친 게 순교 마실. 셀라디 콩게 순교시.
4: 오지.
0: 오지.
2: 이게 좀 나고.
0: 야구도 오네 야구도.
3: 야구도스 에. 이네 그제 쳇브레. 땡외 동부디다 좌 정민도.
1: 아. 아슬라. 디데스리. 혼주디 초세 계좌 유자. 네 디나라 초세 도스 로빈. 디네 포아즈베 도스 로빈. 최장 기라게 땡외 쳇브디다 좌지부 대마시.
0: 오네 야구스샤. 샤샤. 랑게 오네 칼라 야구디 저 소싱고 삼삼죠. 네 보면 제마 똑바리입니다. 야, 님도 쏟아.
4: 쥐다, 쥐다.
5: 샤유. 나라니 주고 좀 공부지. 멋이 나를 요 말이데. 냠솜 칼라치 사야 총부르.
2: 봐라. 다리바 로지. 기란다 까메야 오슈고시 봐.
5: 그지. 다리 란단제 내가 당사 싱구티 좀 해.
2: 진짜 마실. 다리 아우머리요. 상해는 넘지지도. 건주시도. 딱다 냠라 챙슈.
5: 제사. 다치라 불규 몸치 교고 차조유 통두 랑가 구시베 아무라이네 토르데베 용거지
2: 퉁을 더 넘주간 하베 내 주디 예균 제토미도 계란리 강치 요유 주비디 긴게 나삼토스 나타나 삼토디 동도치스 당구디 히라시 세상에 기라라 고다쇼이 고주디네 암라시샤 쿠란게 수수부모 롱규게 추겹지 더부토디 티조메바 라사게바시스 급디디 응아카십지 응외네 고라 송겹지 같이비 급디디 你阿姆拉真凶。

0: 가르치가 용바.
1: 나대 가르치가 용바스 가스그래야. 상 가로고 바이.
0: 호트 레어 퇴샤. 나이 주지유.
1: 왜? 아우먼 리츠한 메바. 저거 막시.
0: 같이 럭박히다.
1: 디고는 수용아. 나 가로유. 디기 싫어요. 세죠마. 디리랑자 리마스고야. 역지 셰베 렌제 코프시.
0: 네 역지 셰메. 나대 오네 가로 고대유.
1: 알레. 네데나 장가로게 된데 장뉴스수 신제 장유시.
0: 샤유 장유도에. 네랑 장가사죠. 께세다 네불어.
1: 네 셰다 네 부시기세. 팀을 장게 나 투부다가 네 수구간에 진이 크기 칸이부도 가바이네 네부도 셰죠. 아, 제스. 다디 주고 셰마시. 나라니 클라스가 줘.
0: 나 좀 해.
1: 아, 지 줘다지.
0: 지. 가르치기 용아 챙기시고 이외.

0: 총수 대원에 탱근응시 줄도 켠치입니다.
1: 네발아가 장모제 수교선사 지나가 수수소 가르당마시
0: 장원에 장발아다 찍부르시 그뒤 내시엘 삼시 지그시 그래서 이마지 小雨 장원에 시엘 삼시 지그시 차비이너 나 시내 로데 부용가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가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신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네 숙도 체슈 식시 양조 초벌사대 구역도 협진

니가르니 워자르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쩐쩨모모 린투기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상 매도 처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르바 인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유세내비에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계기 퇴삼 사바라 시수에 초용내 피해계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유세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계 동외 문규 규뒤주로 슝는 계비에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멍시 등부주가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숭능 겜유,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댄타, 허승 사댄기, 지지 르양 주여태,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댄,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르크 조드 호타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드지 베드 호타체유이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